0: 제이어스의 시편 139편 들으면서 추석 연휴에 함께하는 샬롬 CCM 2부도 문을 열었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도 김영범님과 함께 여행할 때 들으면 좋은, 고향 갈 때 들으면 딱인 드라이브 CCM 나눌 텐데, 그 전에 우리 김영범님의 어떤 손길이 닿은 청년 시절에 고백했던 그 곡을 좀 두 곡 듣고 이어가려고 해요.
1: 네네.
0: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어떤 의미가 있는 곡인가요?
1: 사실 뭐 누구 축복한다 이래서 만든 곡은 아니었고요. 저희 이제 대학부 수련회, 예수전도단 대학부 수련회에서 첫날 주강사님이 이렇게 팀앤팀 해서 이렇게 우물 파는 사역하시는 선교단체 이제 대표님이 오셨는데, 뭐 케냐, 아프리카 이런 데 가서 그 정말 물이 더러워서 먹고 병들고 죽어가는 분들이 안타까워서 우물 파는 기계 가지고 가서 우물 파드리면 뭐 예수 믿어라 교회 다녀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느끼기만 해도 좋겠다,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너무 감동이 돼서 그분들의 삶을 담은 내용이에요.
0: 아, 정말.
1: 샘물나게 한다, 이게 우물 파서.
0: 예.
1: 가난하고 목마른 영혼.
0: 아,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
1: 그냥 그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곡은 그냥 뭐 널 사랑해 축복해 이런 게 아니라 그분들의 이야기를 담았고, 그분들처럼 너의 인생을 통해서 네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뭐 축복이면 축복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너 우물 파러 아프리카 가라 이럴 수도 있는 얘기예요.
0: 그렇구나.
1: 왜냐면 너의 섬김, 너의 인생을 통해서 삶을 통해 많은 목마른 영혼들이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에게 더 축복일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용되는 한.

0: 한 사람도 축복이지만 그들을 통해 만나는 그 가난하고 목마른 영혼들, 그들에게도 축복이잖아요. 조금 깊은 얘기가 있습니다.
1: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 처음 듣는데,
0: 네.
1: 아, 그렇군요.
0: 네.
1: 진짜 샘물을 파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아서.
0: 그럼요.
1: 예,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그 이동 중에 약간 가족들 사이 약간 냉랭한 기운이 좀 있다거나 하실 때 약간
0: 서로
1: 축복하면서
0: 손 벌리고?
1: 아, 그거는 조금 간지럽고, 예, 이렇게 같이 부르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어서
0: 네.
1: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준비했고요. 그리고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이두곡 듣고 또 2부도 본격적으로 드라이브 CCM 이어갈게요.

0: 예수전도단에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그리고 앞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까지 두 곡 전해드렸는데 그럼 이어서 1부에 이어서 네. 드라이브 CCM 자 네. 1부에서 다섯 곡을 저희가 선정해서 함께 나눴고 2부는 어떤 곡들일까요?
1: 이제 우리가 뭐 이 여행 그 시골 뭐 고향 가는 길 가운데 뭐 이제 운전이 좀 짜증나고 힘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앞뒤 차량들과 함께 또 약간 실갱이가 벌어질 수도 있고
0: 그럼 안 되는데
1: 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 기억해야 되는 건 코람데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이런 거 좀
0: 사실 네. 코람데오 하기 제일 힘든 상황이 그거 아닙니까?
1: 그렇죠.
0: 운전하는 근데 네. 막혀 빵빵거려 아 제일 힘든
1: 막 무례한 사람들 막 끼어들고 이런 근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좀 네, 들으면 좋을 만한 노래. 아하, 네. 네. 그 메시지는 아닌데.
0: 네.
1: 자, 첫 번째는 파레샤라고 하는 아티스트의 Jesus in My Life입니다. 요 노래 들으면
0: 네.
1: 예전에 우리 그 팝송 중에 뭐 Sunday, Monday, 네가 Monday 뭐 이런 게 있어요.
0: 그것도 올드팝 아닌가요?
1: 그렇죠.
0: 예, 예.
1: 이제 그런 게 좀 떠오르게 되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얘기하는 노래인데
0: 네.
1: 굉장히 흥겹습니다. 제가 올해 들었던 신곡들 중에서 야, 걔 중독성이 아주 제일 좋은 노래.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이 노래 듣고 이거 뭐였지? 뭐야? 이렇게 될 만한 노래라고 생각하고요.
0: 네.
1: 피처링으로 김은서님

0: 함께 하셨습니다.
1: 네.
0: 자, 그리고 애들 노래를 하나 들어볼 텐데요. 원천 침례교회에서 이렇게 아이들 노래가 이렇게 가끔씩 나와요. 근데 아이들 노래인데 어른인 내가 들어도 너무 좋은데? 세련되고 그리고 담아낸 메시지가 너무 좋아요.
1: 예.
0: 지키즈라는 곳에서 발매한 하나님을 생각해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보면 학교에서도 뭐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해 뭐 그리고 주의 말씀을 생각해 이런 얘기인데 야 이거 우리도 회사에서도 그리고 시골 가는 저기 차 안에서도
1: 적용할 수 있죠.
0: 그래서 예.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네. 좀 이렇게 마음에 새기시라고 두고 나눕니다.
1: 너무 좋다. 여기 한 곡 더 갈게요.
0: 한 곡 더.
1: 예, 한 곡 더.
0: 자, 우리 그 고향에서 목 빠지게 기다리실 그 우리 부모님
1: 네.
0: 떠올리면 네, 뭐 정확히 또 그 얘기는 아닌데 이철규님의 너를 기다려라는 곡을 함께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1: 제목이 너를 기다려.
0: 그렇죠.
1: 네. 언제 애비야 어디냐.
0: 예. 네, 딱 원래 그 메시지는 아니지만, 제목을 떠올리면
1: 네. 네,
0: 사랑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여러분 기다리시듯 또 우리 고향의 부모님께서 기다리실 거. 요거 또 YDG 양동근님이 또 함께 피처링으로 그래요. 참여하신 곡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먼저 파레시아의 Jesus in My Life 그리고 지키지의 하나님을 생각해 이철규 너를 기다려.

0: 이철규의 너를 기다려 피처링 양동근 YDG였고요. 앞서 지키즈의 하나님을 생각해 그리고 파레시아의 Jesus in my life까지 세 곡을 들었는데 아 좋네요 일단.
1: 좋죠. 네,
0: 마음이 무장해제가 탁 되고 일단 그냥 밝으니까 기뻐요 그냥.
1: 네, 이런 노래도 좀 많이 있어서 네. 특히 이제 이렇게 아침 시간에 이렇게 출근길에 좀 에너지도 얻고
0: 야, 좋네요,
1: 좋잖아요.
0: 좋네요. 우리 월요일 날 이 곡 들으면 약간 그 좀 그늘이 좀 사라질 수 있겠다.
1: 그러니까요.
0: 출근길에 아 너무 흥겹고 밝고 그런 느낌의 곡들 함께 나눴습니다. 네. 추석 특집으로 드라이브 CCM 10곡 오늘 지금 준비해서 나누고 있는데 8곡을 소개했습니다. 이제 네. 두 곡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1: 네.
0: 어떤 곡을 들으면 좋을까요?
1: 요 두 곡은 뭐 여러분이 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또 너무 좋아하시는 젊은 워십팀들의 노래로 좀 마무리를 할 건데요. 첫 번째는 팀누워십의 8월에 발매된 아주 따끈따끈한 곡이에요.
0: 네.
1: 내 아버지 집에는 기쁨이 넘쳐나네. 요거 이제 탕자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0: 네, 네.
1: 탕자와 관련된 노래들 하면 좀 이렇게 먹먹한 노래들이 많거든요.
0: 그렇죠. 약간 네. 발라드 감성.
1: 아니면은 좀 약간 죄송스럽거나 아니면 근데 요 노래는 네. 제가 아는 탕자 이야기 관련된 노래 중에 가장 기쁩니다. 탕자가 돌아왔어.
0: 축제로구나.
1: 그렇죠. 잔치를 벌이는 그 잔치. 얘기예요.
0: 아,
1: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그리고 팀룩이 또 이런 노래도 하는구나.
0: 네네네네.
1: 그렇게 또 에너지가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곡이고요.
0: 네.
1: 마지막 곡은 또 윌러브 너무 유명하죠. 윌러브 너무 좋은 곡들 많이 내는데
0: 네.
1: 근래 이제 화해라는 앨범이 있었고요.
0: 네.
1: 그 앨범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화해를 전하리.
0: 네.
1: 요거는 조금 더 소개를 드리자면 화해에 대한 이야기 메시지를 담은 앨범인데 이 노래가 이렇게 다른 곡들은 그냥 라이브 그 집회 영상들만 있거든요.
0: 예.
1: 근데 요것만
0: 스튜디오예요?
1: 아니. 요것만 그 퍼포먼스 비디오가 하나 더 있어요. 그거를 이제 마피라고 하는 그 댄스 팀과 또 네. 많은 그 댄서들이 같이 그러니까 이게 스튜디오 앨범이 아닌데 요런 라이브 워십 곡을 가지고 이렇게 무용 이제 춤을 추면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장신대에서 그 예배당 안에서 시작된 이 춤이 점점 세상으로 나아가면서 다양한 직업군의 옷을 입고 막 춤을 추고 뻗어 나가는데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화해를 전하자 이런 얘기죠.
0: 네.
1: 근데 와, 그 영상은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0: 예.
1: 이 곡을 마지막으로 건 이유는 여러분 이제 또 고향집 가시면
0: 예.
1: 정치 얘기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0: 멈춰 정치 얘기 멈춰요. 하지마
1: 가서 예. 화해를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마지막 곡으로
0: 그렇구나 네. 맞아 이렇게 웃으면서 오랜만에 반갑게 만났는데
1: 네 이제 또
0: 주제가 대화의 주제가 조금 애매해지면
1: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막 다시는 안 본다 이렇게 되기 쉬우니까
0: 네네네.
1: 여러분 좀 그런 얘기는 좀 이렇게 뒤로 하시고 서로를 좀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이야기들과 고백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네. 알겠습니다. 팀룩월십의 내 아버지 집에는 기쁨이 넘쳐나네 그리고 위러브가 부른 화해를 전하리 두 곡 함께 듣습니다.

0: 위로부의 화해를 전하리. 그리고 앞서 팀룩 월십이었죠. 내 아버지 집에는 기쁨이 넘쳐나네까지 두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동하면서 들으면 좋을 드라이브 CCM 10곡을 다 들어봤습니다. 아, 너무 뭐 유익한 시간이었고 네. 집에 간 것 같아. 벌써 도착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특집 첫날 함께했고 영범님 내일도 함께하시죠?
1: 네, 내일 네 함께합니다. 내일은 여러분 이제 고향 집에 가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0: 그렇죠. 내일이 이제 추석 당일이니까
1: 네, 네. 함께하실 테니까 온 가족이 함께 들으면 좀 더 좋을 만한 오늘보다는 텐션은 조금 이제 내려가고 아하. 대신에 함께 듣기에 더 좋은 또 감동적인 노래들 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들으면 좋을 곡들 네. 사실 이제 저희가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방송이 되니까 네. 다 모이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네. 약간 그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 사촌들 간에 좀 어색할 수 있는데 네. 저희 샬롬 CCM 좀 이렇게 약하게 틀어놓고 그럼 되지 않을까요?
1: 아, 그러고 이야기 나누고요. 아, 저 노래 좋은데 이러면서.
0: 뭐 그러기도 하고 예, 약간 BGM처럼 들어도 좋은 그런 곡들 내일 몇 곡이죠?
1: 10곡입니다.
0: 내일도 10곡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범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내일 또 뵙죠. 고맙습니다.
1: 네, 안녕히 계세요.
0: 자, 여기서 월시플로잉의 온 세상 위하여 찬송가 그리고 옹기장이 십자가 군병들아까지 이어드릴게요.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바로 전하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런 삶이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옹기장의 십자가 군병들아, 접속곡 쭉 이어지는 찬송가 메들리 함께 있고요. 월시플로잉의 온 세상 위하여 앞서 전해드렸어요. 자, 추석 명절 연휴 첫날 특집 방송으로 함께한 샬롬 CCM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동 중, 고향 가는 길에 들으면 좋을 곡 쭉 이어서 함께 했고요. 내일은 또 다른 주제로 특집을 준비했으니까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끝곡 심형진 보컬 박우정 나의 하나님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1: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신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 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0: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2: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3: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면 나도 모르게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손으로 시선이 향하곤 합니다. 어르신들의 손에 들린 가방에는 손주들을 위한 귀한 음식이 들어있을 것 같고요. 청년의 손에 들린 종이 가방에는 부모님들을 위한 선물이 담겨 있을 것만 같습니다. 묵직한 짐을 내려놓을 그 목적지에는 반가운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겠죠. 함께 풀어보면서 고마워하고 반가워하는 그 웃음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신가요? 연휴 동안 많이 웃고 많이 쉬면서 평안을 가득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명절이면 그려지는 풍경이 있잖아요. 가족이 오손도손 모여서 안부를 묻고 활짝 웃고. 그런데 또 이런 모습이 다는 아니죠. 각자 생활이 바빠서 모이지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쓸쓸하게 조용하게 이 명절을 보낼 수도 있고요. 어려움과 갈등으로 무겁게 보내는 명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명절을 맞이하는 모습이 다 다를지라도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은 편안하고 쉼이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필스 프렌즈 앨범에서 김은희가 부른 즐거운 마음으로였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 할게요. 나무엔이 이어서 부릅니다. 쉼.

나무애니 부른 쉼 그리고 한이가 부른 행복까지 들었고요. 명가님께서 별, 나무, 새, 시내 이 곡을 신청하셨네요. 하늘성이가 부릅니다.

별나무 셋이네 하늘성이가 불렀고요. 이길승의 목소리로 소금과 빛 함께했습니다. 가족이 여러 명 같이 있어도 좋고요. 또 혼자 조용한 시간을 보내셔도 좋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에서 들려드리는 곡들이 좋은 배경음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예라머십 앨범에서 들을까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심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김대환, 조수진이 부른 곡이었습니다. 수화사랑 윤하나님께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가 신청하셨어요. 피아워십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피아워십 앨범에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가 91장 들었고요. 이어서 블레이드 워십 예수님 찬양까지 함께했습니다. 두 곡이 붙어있는 곡인 줄 아셨죠? 같이 이어진 곡인 줄 아셨죠? 예, 다른 앨범에서 들려드렸는데 제가 믹싱을 하면서도 와 이번에 진짜 잘했다. 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님 찬양 두 곡이었고요. 이어서 한홍재 목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을 가을.

달처럼 조서연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1부 끝곡은 키모코의 I Need You More 이 곡을 전해드립니다. 어제보다 더 오늘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라는 곡인데요.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라는 곡으로 번안돼서 우리 사역자에게도 불린 곡입니다. I Need You More.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봬요.

0: TBS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2: 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0: 계절이
1: 홍순관의 노래 계절이 우릴 아름답게 하기를 앞부분의 가사 곡식이 너무나 굵게 자라 100명의 청년들이 빌 수도 없게 하고 100명의 처녀들이 나를 수도 없게 해달라는 것은 히말라야에 자리한 라다크의 씨 뿌리는 날의 민요입니다. 곡식이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히말라야 빙하뿐입니다. 네팔 빙하 쓰나미 희생자들에게 커다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가 빙하를 지키고 빙하가 우리를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절을 지키고 계절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풀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명절에 우리 악기, 우리 소리가 빠지면 서운하죠. 노은아의 해금 연주로 누군가 널 위해, 그리고 소유정이 부른 사랑가였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로 오셨고요. 김명식의 목소리 이어집니다. 아름다움은 당신에게 있는데.

아름다움은 당신에게 있는데 김명식 그리고 꽃말이 오세연이 부른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최인혁과 우은이 함께 부르는 오 나는 약한 나그네요.

오 나는 약한 나그네요. 최인혁과 우은이 불렀고요. 거룩한 성은 이정림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기도의 종이약 접는 집사님께서 어머니의 기도 신청하셨고요. 멜리사님, 두 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과 함께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신청하셨어요. 조찬미가 이어서 부릅니다.

어머니의 기도 김정희가 불렀고요. 주찬미가 부른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이어서 함께했습니다. 이 두 곡을 들으면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보냈던 명절은 친척 집에 가서 또는 우리 집에 친척들이 모여서 먹고 얘기 나누고 북적북적 했거든요. 계속 먹을 것들은 나오고 덕분에 눈치 안 보고 친척들과 잘 놀고 잘 보내는 그런 명절이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이제 수능 치를 날도 얼마 남지 않았고 중간고사도 명절 지나고 바로 또 치르는 학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때와 달리 명절을 명절답게 보내지 못하는 그런 가정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니까 아무래도 그쪽으로 신경이 많이 쓰이죠. 우리 아이들 더 어려운 힘든 세대를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아이들을 위한 기도가 그래서 더 절실하고 깊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곡 달빛마을 앨범에서 듣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달빛 마을 앨범에서 진니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강중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이어진 곡이었습니다. 오늘 끝곡은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어제 생긴 밴드 앨범에서 전해드립니다. 연휴 첫날입니다. 안전하게 또 많이 웃고 행복한 추석 연휴로 보내시고요. 무엇보다 감사로 이 시간들이 고백되길 원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사랑해 CBS.
1: 변화란 180도의 전환으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게 하려다가 괜히 애만 쓰고 아무런 해결점도 찾지 못하는 때가 더 많았다. 진정한 변화는 마음과 행동을 약간씩만 조정하는 2도 변화를 통해 오는 것일지도 모른다. 깨진 창을 고치고 작은 액자를 채우고 운전대를 2도 정도만 돌리는 작은 일들 말이다. 존 트렌트의 2도 변화 중 일부입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184장 불길 같은 주 성령입니다. 이 찬송의 작사자 프라이는 1837년 영국의 살리스버리 태생인데요. 17살 때 구세군 부흥 집회에 참석해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됐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프라이는 원래 건축업에 종사하면서 취미로 트럼펫의 일종인 코넷이라는 금관 악기를 불었는데 가족들에게도 악기를 가르쳐 가족 브라스 밴드를 조직했습니다. 그러던 중 구세군 창시자인 부스 목사가 이끄는 전도 집회에 이 가족 악단이 특송을 하면서 큰 인기를 끌게 됐고 이후 구세군 전도 집회가 열릴 때마다 초청됐습니다. 1880년부터는 그의 가족은 생업을 버리고 구세군 전도단 일원으로 평생을 봉사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곧 구세군 노방전도 집회 때마다 악단을 동원하는 전통, 즉 구세군 밴드의 효시가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예언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라고 나섰죠. 바로 이사야서 6장 말씀에 나오는 성전 숯불이 이 찬송의 주제입니다. 성령 강림 찬송, 찬송가 184장, 불길 같은 주 성령입니다.

0: CBS
1: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0: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호의 남자 최인혁입니다. 오늘은 추석을 하루 앞둔 날입니다. 뭐 오늘부터 이제 연휴가 시작됐는데요. 아마 이 시간에도 고향으로 향하는 길 위에 계신 분들,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는 분들, 또 오랜만에 그 만날 가족 생각에 그냥 마음이 먼저 바빠지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명절 전날은 늘 조금 아주 많이 분주하죠. 차는 막히고 손은 바쁘고 준비할 것도 많지만 그 안에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 함께 나누고 싶은 정이 담겨 있죠. 추석은 풍성한 달을 바라보며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다시 세어보는 시간입니다. 올해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족들에게, 또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안부 한마디 건네보면 좋겠습니다.

네, 조수아의 감사 찬송으로 문을 활짝 추석의 문을 열었습니다. 뭐 같아도 정말 한가위 같으면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우리 가난한 시절엔 정말 많이 먹을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새 옷을 살 수 있었던 시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너무 풍성한 시대에 살아 그런 고마움들이 줄어든 거죠. 평소에 많은 걸 갖게 되니까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자, 평소에 감사가 넘치는 분들 아마 삶이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자, 그 감사했던 많은 것들 담아가지고 이번에 만나는 친척들과 그 다음에 이웃들에게 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에게도 많이 많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벌써 출발하시는 분들 이미 도착하신 분들도 있을까요? 아마 복잡하고 많이 힘든 가운데 또 이번 추석이 짧아서요. 네, 굉장히 많이 오가는 길 힘들고 어려울 텐데 그래도 그래서 조이포유가 있지 않습니까? 차 안에서 마음껏 찬양하며 네, 차 막히고 목이 떠나서 그냥 찬양하고 같이 웃고 하다 보면 네, 어느새 도착하지 않았을까요? 찬양 많이 보내드릴게요. 예, 그리고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은 또 여러분이 보내주신 추석 사연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양해중 연평안, 연평안 양해중이죠. 낮은 곳으로 소양 주님이 주신 모든 것 김도현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여러분 정말 이렇게 우리 말랐지만 풍성하게 구하면 주시고 주의 뜻대로 구해야 주시죠. 네, 내 마음대로 구하면 안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네. 기도는요, 양이 차야 돼요. 그래야 물이 넘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에 뭐가 차냐가 중요한. 그러니까 기도의 질이 더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뭐 아무리 통에 뭐가 가득한데 그게 쓰레기면 쓰레기통이죠. 근데 통은 형편없는데 보니까 보석이 담겨져 있네. 그럼 우리는 그걸 보석함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보석함 같이 그렇게 감사가 넘쳐나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오가는 길, 여러분의 길도 여기 안 막혀요, 여기 막혀요. 네, 여러분의 상황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향기나무님이요, 오랜만에 오셨어요. 네. 오늘도 은혜가 넘치는 사평로 함께 할수 있어서 감사하고, 시원한 바람들이 요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가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글을 올리셨네요. 한국의 자연은 진짜 비교할 데가 없어요. 오가는 길에 아, 왜 이래 하지가 알고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감사가 도리어 넘치길 바랍니다. 자, 전은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제이어스 내 모습 이대로 잔치 공동체입니다. 매일의 잔치.

다시 한번 봅시다. 이렇게 벌리면서.

연휴가 짧기 때문에 아마 들어오는 일이 이렇게 쉽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네, 그래도 틈틈이 여러분의 일상 보내주세요. 행복한 크리스찬님 달려오셨고, 온 집안 문을 다 열어놓고 집안에 바람을 쐬고 있다고. 또 때에 맞춰 신선한 바람도 부네요 하시면 사이디님 오셨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추억님이 언젠가 오프닝에서 얘기해 주신 세 가지 감사일기 쓰기 저 요즘 하고 있거든요. 내가 세상에 감사, 내가 타인에게 감사, 내가 나한테 감사해 보니 너무 좋아요. 단장님, 저는 이렇게 조이포유 찬양 방송 만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 힘이 돼요. 이번 추석에 조이포유 그러면 친척들 만나서 다 알려주실 거죠? 가족들, 친척들 만나서, 레인보우 앱 깔아드리는 거, 이번에 숙제입니다. 자, 잊지 마셔야 될것 꼭, 네. 조이포유 알려드리기입니다. 이번 추석, 사명입니다. 사명, 진짜. 자, 예수전도단 나의 영혼 싸울 때, 저와 오은이 불러요. 오, 나는 약한 나그네요. 나경화의 고마워요. 사랑해요까지. 약간 국악풍인 찬양을 이어봤습니다.

네, 고마워요, 사랑해요에 이어서 감사해 김상진의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1부 끝곡은 이승환이 불러요, 가족. 네, 이번에 가족들 만날 텐데 아주 따뜻한 사랑이 오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부에서 만나겠습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썼는데 저 척추 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2: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4: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74편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5: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제 추석이 시작됐습니다. 고향으로 가 오랜만에 형제 자매를 만나고 부모님을 만납니다. 예전엔 어땠는지 모르지만 이번 추석부터는 더 따뜻하고, 옛날 일로 원망하거나 큰 소리 나는 게 아니라 예전의 일로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미안해하는, 그렇게 가슴 따뜻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부모님께 섭섭했던 얘기로 시간을 때우지 말고 부모님의 마음 깊은 곳에 헤아려 그곳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아주는, 효도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부모님의 것들을 아직도 달라고 하는 자식이 아니라 내 것을 마음껏 나누고 드리고 오는, 그리고 무엇보다 온 가족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계기가 되고 열매가 맺히는 시간이 되도록 이 추석의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부 끝곡도 가족이었는데요. 2부 첫 곡도 4U의 가족으로 네, 오늘의 기도에 이어서 함께 해봤습니다. 자,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여러분의 안전운전 바라고요. 지루하시면 졸리시면 쉬었다 가시고요. 화목하게 가시고요. 조이4U와 함께하는 게 저는 가장 좋은 예, 추석 오가는 발걸음 운전길 뭐 되지 않을까 전 감히 뭐 그렇게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어서 달려와 주세요. 명가님도 이제 뭐 자녀들 오고 뭐 손주들 많이 오겠죠. 예, 아이고 예. 다들 이젠 백발이고 얼굴엔 주름이 살아온 흔적이 있죠 하시면서 아 이렇게 금방 시간이 갔어요 정말. 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빨리 이제 노화가 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50대 후반 오니까 나이가 드나 보다 하더니 60대 초반이니까 금방 되는 것 같고 70대 되면 더 빨리 되고 막 이러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세월을 킬로미터가 아니라 마일로 봐야 된다고 나이가 들수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참 그래도 예 그 백발은 지혜의 예 지혜 근거라고 돼 있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번 명절에 만나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얘기 잘 전해주시고요 지혜롭게 또 자녀들은 그 살아온 말씀들 놓치지 말고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에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아침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지선입니다. 감사.

네, 이 추석에는 감사. 우리의 추석은 뭐 서양의 추수감사절 같은 거니까 우리 삶에 감사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베토벤님 돼지국밥 한 그릇 드셨다고. 아, 베토벤님에게 좋은 분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비타민 이수님 생존 신고하셔서 이제 뭐 그 비타민 이수님의 부인, 예, 제수 씨라고 제가 그렇게 부르는데 뭐 완전히 장금이에요, 장금이. 와, 이번에도 뭐 솜씨를 발휘하시겠죠. 네, 애도 농장님 달려와 주셔서 설거지 마치고 달려와 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늘 노인정에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함께 하신 그 손길 축복합니다. 파워님이 아이고 최 목사님 사역 위에 주님 기름 부으심이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하셨는데, 이번 명절에는 주일에 보통 명절에는 사역이 없는데 이번 주일엔 두 번이나 있네요. 정말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자, 나무엔 내 평생에 가는 길, 지미선 예수님처럼 동방연주입니다. 3호곡.

이거 같대? 동구밭 과수원길 아시죠? 아, 이 명절에 친구들 옛 친구 만나고 고향에 이렇게 차가 이제 고향 마을에만 들어서기만 해도 정말 과수원 생각나고 가을이면 또 더하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 날 것 같아서 오늘 그냥 이 노래 한번 쫙 같이 부르시면 좋지 않을까. 예? 그리고 아이들도 알지 않을까요? 그죠? 차 안에서 차 막히세요. 동구밭 과수원길. 이 노래 같이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사역자 중에 이 노래를 또 김영미 씨가 불렀잖아요. 예, 여러분 과수원길 오늘 이거 같대? 차 안에서 그냥 어마무지 크게 집에 있으면 집에 음식 만들면서 아이들과 한번 잠깐 손을 놓고 불러보시죠.

예, 과수원길 오늘 이 곡 어때? 같이 불러보신 분? 저요. 우리요. 예, 우리다 이제. 그리고 이어서 꿈이 있는 자유에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하고 기브너스의 Same Audrey까지 듣고 왔습니다. 해피걸님 운동하고 집에 가는 길에 네, 아이고 나팔꽃도 보셨다고 하네요. 사랑스럽게 피어있어서 예, 방긋 웃고 수세미는 걸어가는 내 머리 위에서 저 날씨는 수세미 열린한 계절인가 보죠? 진짜 옛날엔 그걸 수세미를 했는데 말입니다. 진짜 아이들은 아예 모를 거예요. 그걸로 어떻게 설거지를 했을까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얘기도 해주시면 좋겠다. 따다가 아이들 모이면 이걸로 옛날엔 설거지를 했어. 어떻게 시범도 한번 그렇게 말려야 되죠. 근데 따서 말려야 되니까 시범은 못 보여주겠다. 그렇죠. 네. 오늘 이렇게 시간이 다 됐어요. 피리분 언니 오랜만에 오셨어요. 이 명절에 건강 잘 돌보세요. 피리분 언니님. 네. 하루가 다르게 불어오는 바람. 예. 기분이 좋아져요. 예.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아가파오 워십의 주님 무엇하라 말할까요가 끝곡이 되겠네요. 네, 이번 명절에 주님께만 무엇하라 말할까요가 아니라 친구들과 식구들에게 또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주님께 물어보시죠. 주님, 상대방들에게 무엇하라 어떻게 말해야 좋을까요? 이것도 참 좋은 질문 같죠? 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메리 추석!

0: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엘 2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많은 후배들이,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정답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생에 정답은 없습니다. 말씀드렸죠? 인생은 전인미답이잖아요. 어찌 알겠어요? 그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할지 아닐지 아무도 모릅니다. 답을 찾지 마세요. 모든 선택에는 정답과 오답이 공존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선택한 다음에 그걸 정답으로 만들어내는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걸 선택하고 후회하면서 오답으로 만들죠. 후회는 또 다른

0: 잘못의 시작일 뿐이라는 걸 잊고 말입니다. 광고인 박웅현의 책 여덟 단어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이사야 45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분도 계시고 고향을 향해 가는 분도 계시고요. 여전히 일상의 업무로 바쁘신 분도 계시겠죠. 어디에 계시든 추석 명절의 풍성함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오늘 작은 특집 준비했어요.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지금 듣고 계신 음악은 체코 출신의 작곡가 드보르작이 고향을 떠나 미국에 살면서 고향을 그리는 마음을 담아서 쓴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의 2악장 잉글리시 혼 솔로 부분인데요. 훗날 그의 제자 윌리엄 피셔가 흑인 연가풍으로 편곡하고 가사를 붙여 고잉 홈, 나 집으로 돌아가네를 만들었습니다. 고향을 향해 가시는 분, 고향을 그리워하시는 분들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덴마크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로 계속 들으시고요. 이어서 리베라 소년 합창단의 연주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드보르작의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의 2악장 덴마크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였고요. Going Home 리베라 소년 합창단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의식하지 못하는 일, 바로 숨을

내쉬는 일입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 숨과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명절이 되면 고향으로 갑니다. 오랫동안 떠나 있던 곳, 부모님이 계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는 다시 떠납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이 들숨이라면 다시 세상으로 나오는 길은 날숨인지 모릅니다. 오늘 추석 특집 첫날은 들숨, 고향으로 가는 길이란 제목으로 음악과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들숨과 날숨으로 연주하는 악기들과 목소리로 연주하는 찬양으로 여러분의 고향길에 함께합니다. 첫 곡으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버디 그린의 하모니카 연주로 캠브리지 킹스 컬리지 합창단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하모니카는 참 특별한 악기입니다. 숨을 불어넣을 때도 소리가 나고 숨을 들이마실 때에도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하모니카로 연주하는 찬송에는 연주자의 숨이 아주 가까이 느껴집니다. 마치 누군가가 내 곁에 앉아서 조용히 노래해주는 것처럼요. 고향으로 가는 길도 그렇습니다. 혼자 길을 나서는 것 같지만 사실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모님의 목소리, 어릴 적 풍경, 오래된 친구의 얼굴, 잊고 있던 기억들을 마음에 싣고 길을 갑니다. 고향으로 가는 일은 어쩌면 잊고 있던 것들을 천천히 들이마시는 일인지 모릅니다.

고향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찬양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고향교회 예배 시간을 떠올리게 하는 연주였죠.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로드니 안치의 풍금 연주로 종교교회 갈릴리 찬양대의 예배 찬양으로 들으셨습니다. 풍금은 리드 오르간이라고도 부르는데요. 페달을 밟아 들어온 바람이 리드 사이를 지나며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조금 느리고 소리도 조금 거칠지만 따뜻한 소리가 납니다. 우리의 고향도 그런 것 같아요. 도시를 떠나 고향에 도착해 보면 어릴 적에는 아주 커 보이던 집은 작아져 있고 어릴 적 다니던 초등학교 운동장에 그렇게 크고 높아 보이던 나무도 세월이 흘러 찾아가면 낮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래도 마음은 편안합니다. 고향은 풍경 때문만이 아니라 그곳에서는 내가 누구인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편안함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고향의 익숙한 풍경 넘어 옛 추억이 떠오르는 민요선율과 그 선율을 찬양으로 만든 곡 만나보셨어요. 맥스웰턴 언덕은 아름답도다로 시작하는 스코틀랜드 민요 애니 로리 101 스트링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셨고요. 같은 선율을 합창곡으로 편곡한 주의 크신 은혜 숭실 오비 남성 합창단의 연주로도 들으셨습니다. 이 곡은 18세기 시인 윌리엄 더글러스가 스코틀랜드의 푸른 언덕과 맑은 사랑의 고백을 담아 쓴 시에 19세기 레이디 존 스콧이 선율을 붙여 오늘날까지 전해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선율이 찬양 합창곡 주의 크신 은혜로 찬송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로 불리고 있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익숙한 고향의 풍경처럼 우리들 신앙에도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신 그곳, 그저 주님 곁에 머무르기만 하면 되는 자리, 그런 자리를 갈망하는 찬양 이어드립니다.

찬송가 때 저물어 날 이미 어두니 런던 지역 구세군 브라스 밴드인 로얄 덜턴 밴드의 연주로 들으셨고요. 소프라노 손지수의 찬양으로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타향 생활의 고단함 속에서도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보리떡과 방앗간, 어머니의 수줍은 웃음을 떠올리며 삶의 희망을 노래한 곡, 시인과 촌장의 기쁨 보리떡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고향에 잘 도착하셨나요? 아직 길 위에 계신가요? 고향에서 모처럼 편안한 쉼을 가지시길 바라고요. 고향에서 보내는 시간들은 꿈결같이 참 빨리도 지나가죠. 들숨이 있으면 날숨이 있듯이 들숨의 시간이 지나면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날숨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내일 추석 명절 오후에는 삶의 자리로 향하는 마음과 찬양들을 모아서 날숨, 고향을 떠나는 길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의 베아투 스피르 프리모, 복 있는 사람, 칸투스 쾰른의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려요. 남은 오후도 평안하세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장희관의 지금 자연은
1: 초가을 풀숲에서 들려오는 긴꼬리의 노래입니다. 긴꼬리는 풀이나 관목, 나뭇가지와 잎 이외에서 생활하는 깃두람이입니다. 가늘고 녹색인 몸은 식물 사이에 숨기의 제격이라 모습을 찾기보다는 노래로 먼저 존재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긴꼬리는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노래하기도 합니다. 잎에 구멍을 내고 그 사이에 몸을 넣은 뒤 노래하는데요. 그러면 잎이 확성기 역할을 해 작은 몸에서 내는 노래를 더 크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긴꼬리는 작은 몸으로 우리나라 가을의 소리 풍경을 풍성하게 만드는 멋진 음악가입니다.
2: 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0: 홍순관의 노래 계절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기를. 앞부분의 가사 곡식이 너무나 굵게 자라 100명의 청년들이 빌 수도 없게 하고 100명의 처녀들이 나를 수도 없게 해달라는 것은 히말라야에 자리한 라다크의 씨 뿌리는 날의 민요입니다. 곡식이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히말라야 빙하뿐입니다. 네팔 빙하 쓰나미 희생자들에게 커다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가 빙하를 지키고 빙하가 우리를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절을 지키고 계절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0: 우리가 문을 열어줄 때까지 대문 밖에서 잠잠히 기다려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면 이 찬양 부르면 진짜 울컥하는 마음이 드는데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은 얼마나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있나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자녀 점수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얼마나 다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1: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찬양했잖아요.
2: 잘하시겠네요.
1: 네. 저는 제가 되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 제가 막 다윗처럼 막 나는 뭐
0: 하나님 되게 마음에 합한 자,
1: 합한 사람이다 이런 줄 알았는데 착각이야. 멀었어. 아주 멀었어.
2: 저도 저희 세 아이들 떼 쓰는 거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떼쟁이구나 싶기도 하면서 또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쬐끔은 알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3: 저 같은 경우에 과유불급이에요. 그래서 미치면 미친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미쳐 알기도 전에 제가 그냥 미쳐있거든요.
1: 미쳤구나.
4: 진짜 미치신 것 같아요.
3: 진짜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미쳐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수가 있나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불효자로서 항상 웁니다. 기도는 못하고.
4: 저도 따지고 보면은 되게 말 안 듣는 속썩이는 사춘기에 해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저희 같은 불효자들은 양이어서 미처 알지 못해도 이 시대의 목자이신 목사님들께서는 하나님 속썩일 일이 전혀 없을 것 같거든요.
3: 아, 네. 맞아요, 맞아요.
4: 특히 올포한 새가족으로 함께해 주신 오대식 목사님께서는 네. 얼굴 보세요. 너무 선하셨어요. 네. 정말 착하실 것 같으시거든요. 네.
1: 신고지가 아니었는데 올포한.
5: 네. 제 얼굴이 고생 안 하는 사람 같이 생겼죠. 네, 고생이 참 많았고요. 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오래도록 좀 겪었거든요. 이제 그럴 때 하나님이 참 원망스러웠었고 오래도록 하나님께 때를 좀 많이 쓰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저 때문에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찬양이 저의 그 마음을 얘기해 준 것 같아서 저도 울컥했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좋은 것 주시느라고 인도해 주신 건데 나중에 알게 돼서 다 해결이 되긴 했지만 속 많이 썩여 드렸습니다. 저도. 예.
0: 그러니까 지금 봐서는 전혀 속 하나 안 썩이고선 지금까지 오신 것 같은 그런 효자 아들이실 것 같은데 과연 오늘 누가 효자이고 불효자인지 미처 알지 못한 하나님의 마음을 설교를 통해서 들어보고요. 또 문답 토크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호 목사님부터 시작해 주시죠.
6: 제가 스바냐 3장 17절 우리가 너무 좋아하고 잘하는 말씀인데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저는 부녀동남 외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형, 동생, 특히 누나가 있는 친구들이 참 많이 부러웠습니다. 제가 77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첫 달부터 아이를 기다렸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몇 달 만에 아내로부터 임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임신 소식을 들은 날 아이의 이름을 지었어요. 김부열, 아비 붙자 기쁠 열자. 아비의 기쁨이다. 그래서 김부열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서 최소한 1년 버스에서 내려서 우리 집까지 거리가 아마 5분 안 걸렸을 거예요. 근데 한 번도 걸어 다니지 않았던 것 같아요. 뛰어다녔어요. 그 5분이 길어서 빨리 보고 싶어서. 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그런 기쁨을 주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나는 이 아이한테 평생 빚을 졌구나. 이 아이가 나한테 1년 동안 준 행복은 내가 평생 갚아도 못 갚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엉뚱한 책을 하나 썼어요. 자식의 은혜를 아는 부모. 자식의 은혜더라고요. 2005년에 첫 손녀를 보았어요. 저희 집은 딸이 없어가지고 우리 큰 며느리 폐백할 때 제가 딸 좀 낳아, 딸 낳으면 상 주마. 현상을 걸었던 애거든요. 근데 손녀를 보았어요. 그때 저희 큰아들 부부는 이제 군인이어서 계룡대라는 데서 살았어요. 차가 안 막혀도 3시간은 가야 되는 거리인데 하루 스케줄을 보고 7시간만 비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차 몰고. 그래서 한 번은 50분 안 와보고 돌아온 적도 있는데 그 아이를 안고 이렇게 올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것도 잊을 수 없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6번째 손주를 보았습니다. 10년 만에 우리 다섯째 손녀하고 10년 터울이에요. 우리 둘째가 결혼이 좀 늦었고 아이도 늦어서 지금 아이를 낳았는데 손자를 낳았는데 이제 5달 반 정도 됐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참새 방앗간입니다. 들락거리고 거의 매일 출근합니다. 품에 안고 있으면 온 세상을 다 아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우리가 하도 좋아하니까 우리 둘째 아들하고 며느리가 참 감사하죠. 어느 때나 오시라고 문 두드리지 말고 들어오라고 그 비밀키 번호키 있잖아요. 그걸 저 엄마 생년월일로 해줬어요. 무사통과라고.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감사하고 기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불효자 효자 얘기가 나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때 우리가 꼭 효자

0: 자이기 때문에만 뭘 잘했기 때문에만 그러실까 그렇게 착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그냥 자식이니까. 우리 막내가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아이예요.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공부를 조금 덜 좋아하더라고. 수능이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만큼 점수가 안 나왔어요.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아빠 내가 부끄러우시죠? 수능이 조금 생각처럼 안 나오니까 아빠 내가 부끄러우시지요. 그때 제가 기가 막힌 답을 보냈어요. 지금 생각해도 공부를 좀 잘하면 좋지. 근데 공부를 잘하면 내 새끼고 공부 못하면 남의 새끼냐. 공부 좀 성적 좀 안 나왔다고 그거를 부끄러워하는 애비가 더 부끄러운 놈이지. 너는 아버지는 너 부끄럽지 않아. 수능 조금 떨어졌지만 네가 얼마나 장점이 많은데 아버지는 난 부끄러워. 제 양심적으로 안 부끄러웠어요. 걔는 수능이 높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야. 기뻐하지. 근데 그냥 내 아들이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효자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은 불효자라고 얘기하는 아들은 불효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것만 가지고도 좋아하시는 거예요. 지가 불효자래. 내가 속 썩였대. 그거 알면 효자지 뭐. 그거 알면 효자지. 그래서 저는 그 나도 내 아들, 내 며느리, 내 손녀, 손자들 보고 이러는데 하나님은 오죽하실까. 내가 잘나서, 내가 온전해서, 착해서, 의로워서, 그게 아니라 내가 당신의 자식이기 때문에 기뻐하시겠구나. 나보다 더 하시겠구나. 그래서 나도 그 우리 비밀키 번호를 하나님 생일이 있으신가? 하나님 생일에 맞춰가지고 아무 때나 들어오세요. 두드리지 마세요. 그냥 아무 때나 들어오세요 하면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겠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그 말씀 같이 생각했습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사실은 2005년 1월 달에 제가 독일에 집회하러 가는데 큰아들로부터 전화가 왔었어요. 아버지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뭐 좋은 일 있냐 그랬더니 올해 할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그 첫 손녀 임신 소식이었어요. 그 공중부양이 되더라. 그냥 붕 뜨더라. 이게 공중부양이 되는 거구나. 발이 땅에 안 붙는데 뭐. 그래서 그 기쁨. 근데 하나님이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속썩이는 것도 많고 그런데 가끔 철들어서 회개하고 제가 불효자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럴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바라시며 기뻐하시리로다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겠다 싶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우리를 기뻐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아이를 낳아서 손주를 봤을 때도 그 마음인데 하나님이 저를 보시고도 그러시겠다 생각하는 게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완전해서 허물이 없어서 공부를 잘해서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 생각보다 조금 각도를 좀 달리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제목은요. 당신은 좋은 멘토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본문 말씀은 룻기를 잡았습니다. 룻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오늘 룻기 1장을 중심으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교사라고 하는 말보다는 멘토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죠. 인생의 상담자, 또 인생의 조언자, 모든 걸 되게 포괄적으로 멘토라 그렇게 이제 말을 많이 하는데 교사뿐만이 아니고 부모님 그리고 뭐 형제들 중에서도 멘토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가정의 달이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이제

키우고 인생의 상담자 역할을 할 때 어떻게 멘토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멘토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자녀들에게 부모가 멘토가 될 때 자녀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부닥쳐서 이제 싸워서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잘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응원을 해주는 사람이 이제 멘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좋은 멘토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다윗을 생각을 해보면은요. 다윗에게 사울 왕이 투구를 입혀서 이제 보냈는데 다윗과 사울에게 있어서 사울은 좋은 멘토라고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사울 왕은 자기의 싸움에 다윗을 내보낸 거잖아요. 자기가 이기려고 내보냈기 때문에 좋은 멘토라고 볼 수가 없죠. 다윗이 이길 수 있도록 다윗을 응원해 줘야 다윗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길 수 있도록 응원해 줘야 이제 좋은 멘토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의 그 부모님들도 자녀들하고의 관계를 생각을 할 때 자기의 싸움에 자녀를 내보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전 이게 가장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그 관점이라고 보거든요. 부모님이 싸우려고 해. 부모님의 싸움에 자기는 잘 싸우지 못했으니까 자녀들을 대리로 이제 세워서 싸움에 이제 보내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녀들은 자녀들이 싸워야 됩니다. 자녀들의 삶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 자녀들의 삶에서 싸움에 잘 이길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뒤에서 응원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그 조건을 성경 룻기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룻기에 보면은 나오미라고 하는 이제 시어머니하고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나오는데 뭐 우리 잘 알듯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의 관계는 뭐 조금 불편한 관계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어떻게 나오미를 쫓아서 가게 됐는가.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룻의 인생의 180도 전환이 된 것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갔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인데 왜 룻은 나오미를 쫓아가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시각을 조금 바꿔보면은 나오미가 며느리가 쫓아올 만한 삶의 자세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 삶의 자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데 룻기 1장 16절 17절 제가 읽어드리면은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어머니 무조건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은 분명히 이 나오미에게 이 무슨 무언가 있기 때문에 며느리가 그 상황에서 이제 시어머니를 쫓아가겠다고 하는 건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아, 이 그 삶의 자세가 무엇인가 그 의지하고 쫓아갈 만한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 하나 좀 여쭤볼게요. 나오미가 힘들었을까요? 룻이 힘들었을까요? 그 당시에 룻은 남편이 죽었어요. 나오미는 남편하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누가 더 힘들었을까요? 뭐 좀 다를 수 있겠죠.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런데 저는 룻보다는 나오미가 더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성경에 보면은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불행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룻기 1장 20절 21절에 나오는데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기쁨이잖아요.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슬픔이라고 불러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풍족하게 나간 것도 다 비어서 돌아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하는

0: 하나님의 사인을 들으려고 하는 그 자세, 그 자세를 보고 며느리 룻이 감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나보다 더 힘들었는데 어머니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늘 귀 기울이고 그 삶을 살려고 했을 때,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했을 때 이 룻도 이제 감동을 받고 어머니를 쫓아갔고, 그래서 룻의 삶이 이렇게 변화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행복할 수 있고 불행할 수 있고 그래요, 세상 기준으로.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굳건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그 모습 자체가 자녀들에게는 의지할 수 있는 좋은 멘토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가장 좋은 부모의 조건이고 가장 좋은 멘토가 될 수 있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 원해서 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그러한 부모님, 그러한 멘토가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잘 알까, 거기에 마음을 맞추고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또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1: 가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깨닫게 됐는가, 사람마다 아하 하는 큰 깨달은 변화의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제 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아버지와의 마음을 깊이 있게 깨닫는 적이 꽤나 많습니다. 딸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진지하게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빠, 아빠 나 싫어해? 아니 왜? 아빠, 다른 친구들은 다 아빠들이 일주일에 하루 이틀씩은 꼭 놀아주는데 아빠는 왜 나랑 놀아주질 않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 말이 맞았어요.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4년 동안 정신없이 보내느라고 아이랑 별로 놀아주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너를 가장 좋아해. 아빠는 너를 최고로 좋아하니까 의심하지 마. 그렇지만 내심 굉장히 미안했습니다. 게다가 딸의 그림에서 언제부터인가 아빠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틀림없이 엄마도 있고 강아지도 등장하는데 아빠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딸아, 왜 너의 그림에는 아빠가 없지? 그랬더니 아빠, 아빠는 나랑 놀러 간 적이 없잖아요. 놀러 갔을 때 그림을 그린 건데 아빠는 나랑 놀러 간 적이 없어서 그림에 빠져 있으니까 너무 속상해 하지 마. 아빠 미안해. 다음부터 아빠 넣을게. 근데 오히려 제가 더 미안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정말 같이 많이 놀아주지 못한 저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딸에게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거기서 끝내지 않고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회개했습니다. 하나는 딸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기까지 딸아이와 노는데 집중해야겠다. 그래서 그때 제가 제 모교에서 대학에서 월요일마다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오전에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밤에는 강의 준비하고 주일날 오전에 이제 월요일날 오전에 강의를 하고 나면 오후에 모든 힘이 빠져서 놀아주지를 못했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딸아이에게 우선순위를 둬야지 하고 학교 측에 제 딸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하기까지 딸아이가 저랑 논다고 할 때까지 저는 강의를

0: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강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아내와 은은해서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동산 자유이용권 1년권을 오. 저렴한 가격에 끊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여섯 번이나 갔습니다. 제가 여섯 번이나 간 거 참 미안한 일인데, 사실 우선순위, 중요순위를 정하지 않았으면 여섯 번 못 갔을 겁니다. 그쵸. 사실은 여섯 번밖에 못 간 거지만 우선순위, 중요순위를 그래도 정하고 1년 자유이용권을 끊어두었기 때문에 여섯 번이나 갈 수 있었던 거죠. 사실 저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이후로 딸아이의 그림에 아빠가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에도 아빠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가장 많이 저를 기다리고 가장 크게 기뻐하면서 아빠하고 반겨주고 새벽에 제가 새벽 예배를 조용히 나갈 때도 항상 깨워서 아빠 사랑해 잘 다녀와 인사를 아이가 오늘 새벽에도 깨워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시는구나.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첫째, 주님은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너야 너. 나는 너를 원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헌금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해야 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내가 하나님께 뭔가 다 했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착각입니다.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바로 너야 너. 네가 나의 기쁨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깨달은 것은 정말 나를 그토록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 중요순위에 1순위로 있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왜요? 우선순위, 중요순위로 분명하게 확정된 것과 확정되지 않은 것은 너무나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의 엑스트라가 아닙니다. 그분을 가장 기뻐하고 그분을 가장 즐거워하면 즐거워할수록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그 기쁨 가운데 동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선순위, 중요순위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너야 너라고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우리도 하나님 제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은 주님입니다. 이 주되심의 고백이 우리 삶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겉으로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도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께 늘 함께하며 또한 가장 우선순위에 주님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더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절절한 그 사랑이 느껴져서 앉아있는데 또 눈물이 많이 나려고 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니라. 저로 인해서, 또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러시다잖아요. 글쎄,
2: 부끄러워요. 제가 수능을 못 봐도 아무 생각

0: 아무 상관 없는 거였는데. 회사에 떨어져도 아무 상관 없는 거였는데. 사실 이제 그런 생각하면 그 되게 목사님 말씀이, 아, 이게 참 제가 돌아서면 죄 짓고, 돌아서면 죄 짓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모습과 상관없이, 야, 그런 내가 너를 부끄러우면 내가 더, 어? 부끄러운 거야. 라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다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뭉클한 거예요, 아까도. 그러면 이제 좀 궁금한 게,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은 손주를 보면 진짜 그 마음을 알겠다. 그러시잖아요. 기뻐하고, 막, 이 공중부양이 되시고 하시니까. 두 분도 이렇게 느끼세요?
1: 목사님은 아직 할아버지는 안 되셨죠?
2: 네, 아직 네. 할아버지는 못 됐습니다. 네. 네. 빨리 되고 싶네요.
1: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 때 느끼세요?
2: 저는 그 많이 이렇게 돌아가다가도 결국은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이 딱 이렇게 맞춰지는 것을 나중에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우리 계획대로 잘 안 될 때는 그게 늘 속상해가지고 불만도 갖고 그러는데, 결국은 그게 이제 맞춰질 때, 아, 하나님의 이 계획과 마음이라고 하는 게 정말 이 뭐라 그러지?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정확하시다라고 하는 거를 참 많이 이제 느껴왔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나를 버리지 않으신 거구나.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3: 저는 제 딸이 가끔 시험을 보고 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끼는데 정말 잘 보고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보면 엄마 닮은 거고요. 어쩌다 진짜 공부를 안 해가지고 50점 막 60점 이렇게 받을 때도 어쩌다가 있어요. 그건 저를 닮은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다 집에 가라 가 뭐 그리고 양
0: 아,
3: 양가 막 계속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양가 맞으면 항상 집에 가기가 두려웠어요. 엄마가 오늘 밤에 밥 안 주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었는데 항상 맛있는 밥을 예,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딸이 뭐 50점 60점 시험지를 받아가지고 해맑게 웃는 게 좋은 거지. 아, 그렇게 받았다고 기죽어 있으면 안 좋죠. 그래서 아빠는 50점 미만도 태반이었어. 전혀 문제되지 않아. 아, 딸아, 아빠는 성적과 관계없이 너를 사랑한다 막 하면서 격려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자체로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4: 근데 저희 아이들도 보면 엄마 아빠의 뜻을 모르고 그냥 천방지축 막 날뛸 때가 많거든요.
0: 우리 애들도.
4: 네. 근데 저희들도 사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살아갈 맞아, 때가 맞아. 많은 것 같은데 맞아.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또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궁금합니다.
5: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당연하지 않아? 하나님도 그거 인정해 주시지 않으실까요? 니들이 그렇지 뭐. 그거 있는 그대로 이제 그런데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그러다가도 아유 나 하나님의 뜻과 어긋났구나 하고 그거 깨닫는 것이 뜻을 깨달아서 순종하는 것만큼은 하나님이 기쁘실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도 니들이 뭐 모르지 니들이 나를 어떻게 다 알겠니 하고서 다 봐줬었는데 오늘 나는 이게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엉뚱하게 살았어 하고 후회할 때 얼마나 기특하시겠어요.
1: 알고 안 하는 것보다는 모르고 못하는 걸 또 네, 그것도 하나님
5: 그렇죠. 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100점짜리가 되겠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 우리 수를 읽으실 텐데 우리가 50점짜리인데 우리가 100점 안 맞았다고 밤낮 그러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만 근데 너무 거기 얽매여서 사탄이 또 거기다 공격하거든요. 너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지멋대로 다니니까 하나님이 너를 버리실 거야.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너 싫어하실 거야. 자꾸 양심을 통해서 또 사탄이 그런다고요. 근데 거기는 빠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모르는 건 당연한 네. 거고요. 정말 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제 경험도 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상황과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끈을 놓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을 수 있는 상황이어도 조금 더 그냥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 더 그 기도하고

0: 터널을 지나가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또 자녀들 보면은 맨날 터널이죠 뭐 그게 근데 아, 그래도 그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끈을 놓지 않는 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저도 그래서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1: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믿고 손 잡고 꾸준하게 가면 된다 이런 말씀으로 또 들리네요.
2: 세 분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하나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오늘 바보들만 보신 게 틀림없다. 그래서 어떤 바보냐. 손주, 손녀 바보, 하나님 바보, 그 다음에 바보 중에 바보, 딸 바보, 이상하 목사님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너야. 이런 걸 알겠는데, 저는 원하실 때마다 너무 바쁘고 세상 살기도 힘든다는 이 핑계를 대면서 이렇게 살아오니까, 그럴 때는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365일 이 주님과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1: 목사님들은 그래도 가능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는 사실 되게 좀 어렵거든요.
3: 저는 우리 아이들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좋은 편이 아니죠. 굉장히 좋죠. 그런데 그래도 우리 아들이 365일 나만 생각할까? 난 그런 걱정될 거고
1: 부담될 것 같아요.
3: 나를 잊지 않고 아버지 좋아하고 우리 어목사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끈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그 끈이 중요한 거지. 난 우리 아들이 뭐 큰 놈 교수고 둘째는 뭐 시나리오 쓰고 셋째는 장사하고 그러는데 걔는 365일 장사하고 뭐 그런 데 있겠지. 그러다가 정신 나면 우리 아버지 오늘 생일이네 그러면 되는 것. 내가 참 목사가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나.
1: 그러게요. 너무 이렇게
3: 창호 씨처럼 너 일하다가 하나님 잊어버린 게 아니잖아. 자기 일에 몰두한 거지.
2: 그렇죠. 위험할 때마다.
3: 아니 그리고 야 생각날 때마다 부르는 것도 하나님 좋아하셔. 그때도 안 부릅니까? 하나님 섭섭해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또 하나님 너무 섭섭하시면 한번 쿡 찌르기도 하시지만 그때마다 반응만 해도 하나님 좋아하셔요. 그러니까 너무 야 365일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만 하나님은 365일 우리만 바라보고 사실 것 같아. 그렇지만 뭐 너무 365일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만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다 하는 강박관념에서 좀 벗어나지 되지 않을까.
0: 이어지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인터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인터벌이 인터벌. 그 짧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 예전에 유대인들은 뭐 다섯 번씩 기도 시간을 이렇게 정했는데 그거는 잘못 이용을 하면 이제 율법이 되는 거지만 좋게 생각하면은 하나님과의 인터벌 시간을 짧게 가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 외국에 없는 뭐 수요 예배도 생기고 뭐 금요 예배도 있는 그렇지. 것들이 이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그 인터벌들을 점점 이렇게 줄여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저는 이제 뭐 예배에 참여한다 뭐 매일 새벽 기도를 간다 뭐 그런 것보다도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러고 교인들한테도 얘기를 해요. 자기 전에 기도하는 거 그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루 종일 어떻게 살았든지 또 자기 생업에 최선을 다해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잠자는 거 그리고 일어나서 깨워서 다른 일 하기 전에 하나님께 잠깐 뭐 침대 누워서도 해도 괜찮아요. 누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를 맡기는 이런 것만 잘 지켜나가도 인터벌이 하루에 두 번이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멀리 멀리 가는 것을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좀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4: 조금 더 적용을 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니면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하나님도 저는 굉장히 좋아하신다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저는 딸하고 친밀하게 지내려고 50대지만 흔한 남매라든지 급식왕 초등학생 같이 보거든요. 일주일에 꼭 시간 내가지고 딸하고 한 번은 꼭 같이 보거든요. 제가 그거 보면서 막 좋고 막 기쁘고 이러지는 사실은 안 해요. 근데 딸이 너무 좋아하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또 함께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내가 되게 행복하면 불안을 느끼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정말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것이 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전혀 충돌하지 않는다라면 나의 기쁨이 그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거죠.

0: 그래서 그 한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너무 이렇게 격식을 차리지 않아도 그냥 일상과 일터 속에서 잠깐 잠깐 아까 생각하시는 것 인터뷰를 줄이는 것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잘 때 주로 따라하고 이렇게 뭐 흥건하게 기도하지 않고요. 누워가지고 그냥 머리 위에 손 얹고 기도할 때가 가장 많거든요. 피곤하면 막 격식 차려서 이렇게 하지 않고 누워서 그냥 손 잡고 기도하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정말 편안하게 그냥 하나님께 자꾸 나아가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자꾸 고백하면서 그 친밀함 사귐에 있는 것이 좋지 않는가. 그래서 너무 막 형식에 얽매이지는 않아도 그 친밀함을 오히려 붙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형식을 붙들으면 율법주의로 빠지지만 친밀함을 붙들면 사귐이 점점 깊어질 수 있잖아요.
1: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에 빠졌을 때를 생각하면 적용하기가 참 쉽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뭐 어떤 형식이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문득문득 생각나고 또 그리고 어떤 형식이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연결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좀 붙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어디보다도 하늘나라여야 할 우리 가정에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참 어렵습니다. 가정에서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가정을 연결시키는 돌발 질문을 우리 패널분들이 합심을 해서 준비를 하셨대요. 합심을 해서 네. 네.
2: 그래서 이걸 대답을 빨리빨리 해주셔야 돼요. 목사님.
3: 바로.
2: 자, 바로 질문 시작합니다.
4: 네. 질문이 사면타로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목사님 집중해 주세요. 자, 있다 없다로만 답변을 해주시고요. 부연 설명은 나중에 부탁드릴게요.
1: 네.
4: 네. 네. 자, 과연 누가 먼저 여기서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이 못마땅해서 맞짱 떠본 적이 있다 없다.
2: 하나, 둘, 셋.
5: 있다 없다.
2: 없다. 자, 일단 넘어가고. 네. 자, 두 번째. 자, 나의 멘토를 바라보면서 힘이 됐던 기억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5: 있다.
4: 있다. 있다.
3: 마지막은 접니다. 네. 목사님, 솔직히 하나님의 마음은커녕 멘토의 마음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대상이 있다 없다.
2: 하나, 둘, 셋.
5: 있다.
2: 야, 이거 재밌겠다.
1: 네. 그 3연타 질문에 목사님들이 첫 번째 질문에 있다 하셨
5: 나는 없다.
1: 없다 하셨군요. 거기에만 없다 하시고
2: 맞장을 안 뜨셨어. 네.
1: 안 뜨셨군요.
5: 근데 저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 그게 풀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이해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이해 안 되는 게 많은데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면 나지 뭐 하나님이시겠나. 그래서 저도 꼭 논리적이고 따지는 거 좋아하는데 하나님만 예외로 따올려놨어요. 하나님은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따라간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 외에도 그냥 믿고 따라가는 게 많더라고. 내비게이션. 내가 그 여자 본 적도 없는데
2: 목소리만 알지.
5: 그렇지. 그냥 가라고 서람 서는데 내가 저 여자 말도 믿고 가는데 뭐 내가 하나님을 믿겠나. 그렇지. 이제 그런 식의 생각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난 어느 날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뭐 맞짱 뜰 일이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그거 한번 점프한 적이 있어요. 네.
1: 목사님이 없다고 하시면 있다고 하신 두 분이 얘기하시기
6: 힘들어요.
5: 솔직한
6: 거죠. 저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었죠.
1: 네.
6: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꽤 긴 시간 좀 어려운 점이 있었거든요. 결혼하던 해에 저희 어머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17년 누워 계셨어요. 17년. 그 쓰러지시던 날에 저희 큰아이 임신을 알았어요. 임신하는 소식. 그래서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이제 아이 낳고 우리 아이가 거진 고등학생 이제 졸업 거진 할 때까지 굉장히 힘들고 좀 어려웠는데 목회를 그만둘 생각도 많이 했었고요. 다른 뭐 병원비가 워낙 많이 드니까 중환실에도 오래 왔다 갔다 이제 하시고 그러셔서 돈도 벌어야 되겠고 뭐 목회 해가지고 그 버는 돈으로는 사례비로는 병원비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원망 참 많이 했는데 그때는 정말 맞짱을 뜨려고 했죠.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나 참 이렇게 어려운.

0: 이렇게 지속적으로 주시는가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까 그 룻의 고백이 이제 저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거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중에 알았을 때 맞짱 뜨고자 했던 그 마음까지도 회개를 했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인도하시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어려운 점을 이렇게 주셨군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이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맞짱 뜬 적이 심하게 있다.
1: 저는 뭐 고3 때 예수님 믿었어요. 모태 신앙이 아니다 보니까 끊임없이 회의도 하고 의심도 하고 또 반항도 하고 맞짱도 뜨고 제가 이해되지 않을 때까지 그냥 버티고 버티고 그런 것이 많았죠. 그중에 가장 사실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막노동할 때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거. 전혀 이해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뭐 글도 못 쓰고 찬양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하고 어눌하고 굉장히 내성적이고 목회할 수 없는 요건은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데 부르시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굉장히 오랜 시간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맞짱 뜨면서 실험했던 시간들이었는데, 나중에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내게 누구든지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이 말을 크게 깨달았어요. 내가 아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보내시면 내가 순종해야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 순종하기 정말 잘했죠. 감사해요. 그래서.
2: 네. 네. 멘토에 대한 이야기는 세 분 다 있으실 것 같으니까 저는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부연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마음은 커녕 멘토의 마음으로도 참 감당이 안 되는 존재가 목사님들에게도 다 있으시구나. 이 목사님부터 이번에 어떤.
1: 저는 청년 사역을 아무래도 오래 하다 보니까 청년들 가운데 정말 제가 물질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기도로나 모든 면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한 아이가 어느 날 한 가지 저랑 딱 의견이 달랐는데 그 한 가지 의견이 다르다고 본인의 SNS에 저를 비방하는 글을 A4 10페이지를 올렸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날 밤 꼬박 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대하지는 말아야겠다 해서 그 아이를 다시 품는데 한 달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이 걸렸을 때 이제 한 달 후에는 품게 돼가지고 와서 밥 사주고 그 열 페이지 쓴 것에 대해서 네가 뭘 잘못 생각하는지 조목조목 같이 설명을 해주고 이해시키고 그것을 이제 기도해 주고 보냈더니 이제 나중에 본인이 그걸 알아서 내렸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참 많이 깨달았던 것 같고 품을 수 없는 일들이 그 후로도 뭐 여전히 반복될 때가 있지만 그때 이 사건이 저에게는 참 좋은 경험이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렇게 막 실수하고 잘못해도 계속 이렇게 품어주시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제가 시 중에 참 좋아하는 것이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 시구를 참 좋아합니다.
2: 네. 목사님.
0: 네. 결국은 다 품으셨네요. 뭐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회를 하는 상황이니까 대부분 관계가 이제 교인들하고 관계예요. 교인이 아닌 분들이 저희를 속삭이는 경우는 거진 없죠. 뭐 만나는 그 횟수가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근데 교회 내에서 늘 이렇게 목회하는 그 방향하고 이렇게 다른 결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냥 조용히 계시면 괜찮은데 아까 이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걸 다 얘기하고 막 다니면은 맞아요. 쉽지가 않죠.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하려고 이제 목회를 열심히 하는데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의 기준이 뭔가 하면 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교인들도 다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데 이게 목사님하고 좀 다르면은 자기는 목사님이 생각하는 게 좋은 교회가 아니고 목회 잘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0: 는 늘 목회를 하는데 그 반대를 하거나 동의를 못하고 이제 그런 경우는 참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은 결국 다 품으셨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도 품지 못한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제 목회에 있어서 참 힘들고 어렵게 하신 분들이 지금 한 몇 분이 생각이 나는데 아 이거 다 이게 나중에 해결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 아직도 안 되네요. 네, 네. 몇 분이 있습니다. 네.
1: 한량없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품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목사님 말씀대로 사람이 그렇죠 뭐. 저희 그릇이 또 있으니까. 지금 사랑하는 사람도 사실 품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지인들, 친구들조차도 제대로 품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그 넓은 품을 좀 생각하면서 이겨나가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올포원에 처음 와주시고 또 함께 하셨는데 오대식 목사님 어떠셨는지 네. 소감 궁금합니다.
0: 네, 그 두려운 자리였는데 네. 굉장히 그 편안하다고 하는 것을 느꼈고요. 그리고 저에게 유익하네요. 많은 것을 또 배우고 또 우리 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제가 그 성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네. 너무너무 참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1: 자 계속해서 올포원의 가족이 되어주실 것을 믿으면서 네. 끝인사 힘차게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2: 나와 우리 가정으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1: 하나 되는 시간
3: 올포원

0: CBS 스페셜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렸습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0: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2: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3: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연애할 때든 결혼해서든 상대방과 안 싸우고 뭐 늘 행복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지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아 이게 사실 쉽지가 않죠.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건 이게 아닐까 싶어요. 싸울 수 있습니다. 근데 싸운 다음에 서로 사과할 줄 아는 거.

안 싸우는 연인이나 부부 말고 서로 사과할 줄 아는 연인과 부부가 오래 간다 이렇게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문제가 없는 게 좋은 관계가 아니라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이걸 잘 같이 풀어가는 관계가 좋은 관계라는 뜻일 겁니다. 자, 이번 명절 추석 한가위, 예, 혹시라도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만약 생긴다면 내가 먼저 좀 이해하고

먼저 웃어주며 내가 먼저 손 내미는 따뜻함이 있기를 바라면서 자 추석 특집 첫째 날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9월 24일 추석 연휴 오늘 첫째 날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1부 시작하는 곡은 오벳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들으면서 문 열었습니다. 자,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됐고 지금 한창 도로 위에는 고향을 향해 가는 분들 아니면 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이신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텐데요. 무엇보다 고향 오가는 길 안전하게 마음 상하는 일 없이 다녀오면 좋겠습니다. 예. 다툼 없이 평안하다면 그게 또 최고겠죠. 예. 근데 만약 조금 어떤 그 마음의 섭섭이가 찾아온다? 트러블이 생기려고 한다? 그럴 때 중요한 건 뭐다? 그래,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사과하는 거. 바라기는 먼저 양보하고 또 배려하는 그런 추석 명절

연휴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과 내일은 여러분의 고향 오가는 길이 조금이나마 정겹고 또 흥겨울 수 있도록 찰시에서 추석 특집 음악 여행 준비하고 있습니다. 찬양 사역자 우리 김영범 님 모시고 이틀 동안 여러 좋은 곡들 들을 텐데요. 자, 일단 오늘 추석 명절 이동하면서 들을 때 좋을 드라이브 뮤직 1부와 2부를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김영범 님이 픽한 드라이브 뮤직 CCM 어떤 곡일지 기대해 주시고요. 조금 이따가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예고를 드리자면 내일은 이제 추석 당일이잖아요. 이제 온 가족 또 친지 만날 텐데 친척들 서로 만났을 때 함께 들으면 좋을 패밀리 뮤직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간의 추석 특집 음악여행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예라멀십의 죄짓 맡은 우리 구주 그리고 크룩스의 오 마이 갓 여기 한 곡 더 김영범 내 주님 없으면까지 세 곡 듣고 특집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0: 자, 샬롬 CCM 나흘간의 음악여행 추석 특집으로 마련했고 오늘 그 첫째 날 특별한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곡도 함께 듣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을 위해서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찬양사역자 김영범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아, 잘 지내고 계시죠?
1: 네, 뭐 무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0: 우리 조이포유 또 CBS 네. 애청자분은 CCM 캠프란 프로그램 통해서 네네네. 목소리도.
1: 거기서 김쌤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0: 김쌤? 네. 왜 쌤이 된 거예요? 김풀이잖아요.
1: 원래 주프라 김풀 해가지고 그쵸? 이렇게 갔는데
0: 예, 콤비.
1: 네, 너튜브 활동에서의 그 이름 말고 네. 이제 CCM 신곡들을 좀 배워보자.
0: 아, 배워보자.
1: 그러다가 갑자기 네. 첫방에서 예. 김은영 아나운서께서 예, 공부빵 뭐 이렇게 돼가지고 공부빵이요? 그래서 저희가 주쌤 김쌤이 됐습니다.
0: 아, 진짜? 네. 만족하십니까? 그 컨셉? 부캐?
1: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가끔 네. 이렇게 주중에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고 뭐 복습하고 있나 이러면서 채팅도 참여하고 예, 그러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사실 김영범님은 뭐 방금 들으신 내 주님 없으면 뭐 이런 곡도 짓고 부르셨지만 대표곡 좀 예전에
1: 네. 예전도단 네. 예전이죠. 예전에 예전단에서
0: 네. 맞아요,
1: 예전도단에서
0: 맞아요.
1: 네, 네. 네, 2003년부터 저희 이제 캠퍼스 월십이라는 앨범이 나왔었는데요.
0: 굉장했죠.
1: 제가 그때 1집, 2집, 3집까지 네. 3년에 걸쳐 작업했고 그게 벌써 20년 전이에요.
0: 와.
1: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역 다니다가 예. 집회 다니다가 뭐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라고 생각해 보면 예. 앉아 있는 20살 청년이 더 어린 거야.
0: 와, 근데 그 곡들이 지금도 생명력이 있어서 여전히 네. 사랑받고 불리잖아요.
1: 예, 뭐 다행히 약간 찬송가처럼 돼버려 가지고 많이들 아시고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감별하는 말씀 주님 말씀하시면 아십니까 그
0: 진짜 말씀하시면
1: 알고 모르고. 예. 네. 감사하죠. 근데 뭐
0: 많은 사람들의 헌신을 끌어냈던
1: 네, 그래서 약간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아, 실제로 제가 인도에 이렇게 아웃리치를 갔었는데 예. 거기 계셨던 예. 이제 싱글 여자 선교사님이 제 노래를 뭐 이렇게 화요 모임 가서 듣고 부르다가
0: 네. 가슴이 뜨거워
1: 서운하시고 직장을 접으시고 그리고 선교사로 가신 거였어요.
0: 어머나.
1: 그래서 되게 감사함과 예, 예. 미안함과 뭐 그런 마음이 공존합니다. 네.
0: 많은 분들이 그 곡을 부르고 들으면서 어떤 콜링을 받으셨던 말씀하시면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영범님만큼 CCM을 이렇게 많이 듣고 접하고 또 홍보하고 소개하는 뭐 채널 이름 좀 말씀해 주시죠.
1: 예, 너튜브 채널에서 CCM 공방에서 네. 토요일 밤마다 10시부터 자정까지 네, 주일은 어떡하라고 이렇게 늦은 시간에 네, 아무튼 그렇게 지금 7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오라방 네. 김프리입니다.
0: 네. 오라방 김프리. 네. 아, 정말 옆에서 지켜보면 이 CCM 씬에서 방망이 깎는 노인 같은 왜냐 외길을 이렇게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가잖아요.
1: 네, CCM계에서 이제 요런 신곡 소개로 달인. 네,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0: 예. 아무튼 그 김영범님을 저희가 또 어렵게 모셨는데요.

0: 자, 오늘 주제가 CCM 드라이브 명절에 고향 가는 길에 들으면 좋을 곡들입니다. 네. 예, 서론이 좀 길었는데 어떤 네. 곡들을 좀 챙겨 오셨는지 어떤 기준으로?
1: 네. 드라이브 하면서 들으면 좋을 만한 곡들을 떠올리면서 네. 그러면서도 좀 이야기가 100%는 아니지만 조금 우리 고향 가는 길에 조금은 맞닿을 만한 이야기들로 아. 이제 조금 이렇게 넣습니다. 뭐 들으면서 그냥 좋은 것도 있고 네. 좀 이야기도 약간 연결되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0: 네네 열 곡을 미리 네. 알려주셨는데 약간 그 기승전결 흐름이 있는 거예요?
1: 그럼요. 약간은 약간은
0: 약간 있구나.
1: 네네 예. 100%는 아닌데 약간
0: 좋습니다. 그러면 자 첫 곡 어떤 곡입니까?
1: 네, 첫 곡은 30년이 지난 곡으로 오늘 좀 풀어볼 텐데요. 이제 이 뒤에 곡들은 다 근래 곡이고 네. 요거 하나만 아. 그 제가 정말 30년 전에 이제 고향을 가고 이럴 때 뭐 그 기억나세요? 예전에는 열 몇 시간씩 걸려서 막 이렇게 차를 타고 내려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0: 있었죠.
1: 요즘은 좀 덜한데
0: 옛날 영상이라고 해서 막 나오잖아요.
1: 저 옛날 사람이라 저 중학교 때 뭐 80몇 년도에 18시간 걸려서 전북 익산을 갔습니다. 그래서 오산에서 이 같은 풍경을 3시간 동안 보고 사람들이 다 고속도로에서 나와서 나오시죠? 화장실이 없으니까
0: 맞아요.
1: 이렇게 들판에 가서 실례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참 이 고향 가는 길이 참 길었던 기억이 나서
0: 진짜.
1: 네, 그 첫 곡은 예. 95년에 발매됐던 김명식 기나긴 항해를 떠나며 그래서 약간 그런 의미를 담아서
0: 18시간 익산까지 갔던
1: 네, 그걸 기억하면서 추억하면서
0: 기나긴
1: 항해를 떠나며
0: 진짜 떠나며. 민족의 대이동이라는 표현 네, 우리가 쓰는데 네. 고향을 가기 위해서 막힐 걸 알지만 가잖아요.
1: 그럼요. 대가지불 하는 거죠. 진짜. 가치 있는 네, 여정을 떠나는 건데 네. 네, 설레는 마음으로 좀 이 노래로 시작하고 네, 싶습니다.
0: 첫 곡은 기나긴 항해를 떠나며 김명식이고 두 번째 곡은 어떤 곡일까요?
1: 준비해서 가야겠죠? 네, 좀 준비가 돼야겠죠?
0: 그렇죠.
1: 네, 서근영 작곡가님의 노래들이 계속 이렇게 많이 발매가 되고 있는데 예, 2026년 2월에 발매됐던 모든 준비 완료라는 곡입니다. 아, 이게 꼭 그런 여행의 준비는 아니고 네. 이제 좀 하나님의 어떤 그 사명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인데 네. 그 너목보 보컬리스트로 유명하신 네. 김훈이 네, 네 여기 뭐 프롬 가시나 네. 또 여러 활동 하고 계신데 이 서근영 작곡가님의 노래 피처링으로 김은희 씨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요 노래 들으면 네. 제가 정확히 서근영 작곡가님에 대해서 잘 알진 못하는데 요즘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아요.
0: 아,
1: 그러니까 왜냐면 발매하시는 곡들이 예. 살짝은 좀 레트로한 감성이 있거든요.
0: 그래요.
1: 요거 들으면 옛날에 그 뭐였죠? 그 농구했던 드라마.
0: 마지막 승부.
1: 막 이런 거 생각나요.
0: 진짜로?
1: 네. 그래서 아 맞아. 그렇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0: 네.
1: 모든 준비 완료.
0: 모든 준비 완료. 네네. 그리고 세 번째 곡까지.
1: 세 번째까지 달려볼까요?
0: 네.
1: 네. 요거는 조금 더 2021년에 나왔던 곡인데 유지연님의 온이란 곡입니다.
0: 온.
1: 네. 목소리. 네네. 예. 김하연님께서 보컬로 수고를 하셨는데 이 노래는 정말 드라이브 하면서 듣기에 너무 좋은 곡이에요. 네. 실제로 이렇게 시동 걸리는 소리도 나고 하는데 내용은 이제 주님과 함께 여정을 떠난 이런 얘기거든요.
0: 네.
1: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 여행을 떠날 수 있다 이런 네. 얘기인데 정말 드라이브 할 때 한 번씩 들어주면 좋을 만한 곡이라서
0: 네.
1: 5년 전 곡이지만 제가 좀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0: 네. 이렇게 10곡 중에 일단 3곡을 네. 소개해 주셨고 함께 듣겠습니다. 김명식 기나긴 항해를 떠나며

0: 자, 추석 특집 나흘간의 음악여행. 오늘 그 첫째 날 드라이브하면서 들으면 좋을 CCM 우리 김영범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첫 세 곡을 들었습니다. 김명식 기나긴 항해를 떠나며, 서근이 형 모든 준비 완료. 아, 이 곡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1: 농구 드라마 생각나죠?
0: 막 드리블 해야 될 것 같고 막 땀 냄새 나는 것 같고 약간 CCM에서 보기 좀 드물었던 그런 느낌의 곡이네요.
1: 드문데 약간 좀 예전 스타일로 드문.
0: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1: 예전 사람이.
0: 아, 우리 늘크크. 아, 네. 그리고 김하연의 오온까지 세 곡을 함께 나눴습니다.
1: 두 번째, 세 번째 곡은 좀 그냥 드라이브 하면서 조금 편하게 들으면 좋겠다. 물론 가사를 새겨 들으면 또 좋은 내용들이에요. 네. 근데 오늘은 이제 드라이브 특집이니까 좀 더 이렇게 흥 혹은 에너지.
0: 네.
1: 네, 졸지
0: 분위기.
1: 말라고. 그렇죠. 네. 그거에 맞춰서 됐고요.
0: 네.
1: 사실 더 센 노래들도 많았는데.
0: 네.
1: 제가 조정을 했습니다.
0: 아, 다음에 그 내년에
1: 네.
0: 내년 설 때 한번 뭐 좀 센 곡도 듣는 걸 하고요.
1: 네.
0: 알겠습니다. 자, 드라이브 CCM 이동 중에 고향 가는 길에 들으면 좋을 곡 10곡을 뽑았고요. 1부에서 5곡, 2부에서 5곡을 나눌게요. 자, 이제 1부에서 2곡 어떤 곡 들으면 좋을까요?
1: 사실 요렇게 이어들을 생각은 아니었는데 곡수가 이렇게 돼가지고 조금 분위기가 다른 곡이지만 이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곡은 제가 오래 들었던 여성 솔로 아티스트 중에서 약간 엄지척을 하는 가수인데요. 그래서 여러 매체에서 계속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1: 소피라고 하는 솔로 아티스트예요. 2026년 4월에 3곡짜리 앨범을 발매했어요. 근데 세 곡 다 느낌이 다양하고 너무 좋은 곡이었고 이미 이 CBS 안에서 주 내 안에 있네라는 곡을 좀 많이 뿌리고 있는데
0: 네.
1: 그거 말고 누가 등록했는지 모르겠는데 여행이란 곡을 이제 제가 좋아하는 또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가는 길이니까
0: 제목부터가 딱이네.
1: 딱이죠.
0: 네.
1: 물론 시골집 가는 그 여행은 아니지만
0: 그 감성은 아니지만
1: 요건 좀 감성 있게 들을 수 있는 막 흥겹게라기보다 감성 있게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가을로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가을 느낌 물씬 나는
0: 하늘 푸고 오곡배까지 무르익고 막 들녘 달릴 기분 너무 좋잖아요.
1: 그렇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이 여행을 함께 하시는 그걸 느낄 수 있도록
0: 하나님이 또 선장되시고 운전 탁 하시고 우리는 따라가고
1: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곡이라 소개를 해드리고요.
0: 네.
1: 또 하나는 이제 에너지가 넘치는 곡이 여행하고 전혀 상관없는 곡인데 1491 무브먼트라고 올해 새로 나온 팀이 있어요. 요 팀이 두 곡을 발매했는데 가장 최근에 발매됐던 두 번째 싱글입니다.
0: 네.
1: 6월에 발매된 Set Me Free입니다.
0: 네.
1: 아마 이제 시골 가는 그 차 안에서 좀 답답하실 수도 있고 할 텐데 여러분 아주 자유케 해드릴 만한 에너지가 아주 넘치는 오늘 노래 중에 에너지가 가장 탑이에요.
0: 그런가요?
1: 네.
0: 아.
1: 그래서 여러분의 그 지루함을 달래줄 만한
0: 약간 졸릴 때쯤에 또 들으면 좋겠다.
1: 그렇죠. 그래서 앞에는 약간 서정적으로 가다가 뒷부분에 졸지 마시라고 에너지 팍 터지는
0: 너무 좋습니다.
1: 네. 그래서 추천하는 곡입니다. Set Me Free. 이렇게 두고 들으시고 이따 또 뵙겠습니다.

0: 아, 두 곡을 지금 이어서 들었는데 반전이 있네요, 진짜. 첫 곡, 소피의 여행은, 아, 그 몽글몽글한 느낌?
1: 가을
0: 이제
1: 느낌 나죠?
0: 가을 느낌이 물씬 나고,
1: 네.
0: 약간 그 대중가수 한루루 씨 느낌도 저는 좀 개인적으로 받았어요. 주목할 만한 그런
1: 네, 아주
0: 분이시구나.
1: 섬세한
0: 예,
1: 보컬입니다.
0: 섬세한 분이고, 그리고 이어졌던 1491 무브먼트. 아, 강력합니다, 지금.
1: 에너지 넘치죠?
0: 에너지가 그냥 뿜뿜 터지고, 와. 졸렸던 분들, 요곡 들으면 바로 잠 깁니다. 예,
1: 그러니까요.
0: 바로 부산까지 갈수 있어요. 아, 이렇게 다섯 곡을 1부에서 CCM 드라이브, 고향 가는 길, 예, 운전하면서 듣기 좋은 곡들 전해드렸는데 벌써 시간이, 아, 끝날 시간이 됐고. 자, 저희는 잠깐 쉬었다가 2부로 돌아올게요.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사하라 사막에서 꼭 오아시스에 멈춰 쉬어야 할 이유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쉬면서 기력을 회복해야 한다. 둘째, 여정을 되돌아보고 정정해야 할 것은 정정한다. 셋째, 같은 여행길에 오른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이상하게도 멈춰 쉬고 활력을 되찾으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더 많이 쉴수록 더 멀리 갈 수 있다. 스티브 도나휴의 사막을 건너는 여섯 가지 방법 중 일부입니다.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제이어스의 시편 139편 들으면서 추석 연휴에 함께하는 샬롬 CCM 2부도 문을 열었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도 김영범님과 함께 여행할 때 들으면 좋은, 고향 갈 때 들으면 딱인 드라이브 CCM 나눌 텐데, 그 전에 우리 김영범님의 어떤 손길이 닿은 청년 시절에 고백했던 그 곡을 좀 두 곡 듣고 이어가려고 해요.
1: 네, 네.
0: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어떤 의미가 있는 곡인가요?
1: 사실 뭐 누구 축복한다 이래서 만든 곡은 아니었고요. 저희 이제 대학부 수련회, 예수전도단 대학부 수련회에서 첫날 주강사님이 이렇게 팀앤팀 해서 이렇게 우물 파는 사역하시는 선교단체 이제 대표님이 오셨는데, 뭐 케냐, 아프리카 이런 데 가서 그 정말 물이 더러워서 먹고 병들고 죽어가는 분들이 안타까워서 우물 파는 기계 가지고 가서 우물 파드리면 뭐 예수 믿어라, 교회 다녀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느끼기만 해도 좋겠다,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근데 네. 그게 너무 감동이 돼서 그분들의 삶을 담은 내용이에요.
0: 아, 정말.
1: 샘물나게 한다. 우물 파서.
0: 예.
1: 가난하고 목마른 영혼.
0: 아,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
1: 그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곡은 그냥 뭐 널 사랑해 축복해 이런 게 아니라 그분들의 이야기를 담았고, 그분들처럼 너의 인생을 통해서 네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뭐 축복이면 축복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너 우물 파러 아프리카 가라 이럴 수도 있는 얘기예요.
0: 그렇구나.
1: 왜냐면 너의 섬김, 너의 인생을 통해서, 삶을 통해 많은 목마른 영혼들이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에게 더 축복일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용되는 한 사람 한 사람도 축복이지만, 그들을 통해 만나는 그 가난하고 목마른 영혼들, 그들에게도 축복이잖아요. 야, 조금 깊은 얘기가 있습니다.
0: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 처음 듣는데, 그렇군요. 진짜 샘물을 파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아서.
1: 그럼요.
0: 예,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그 이동 중에 약간 가족들 사이 약간 냉랭한 기운이 좀 있다거나 하실 때 약간 축복하면서
1: 서로 손 벌리고.
0: 그거는 조금 간지럽고 예, 이렇게 같이 부르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준비했고요. 그리고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이 두 곡 듣고 또 2부도 본격적으로 드라이브 CCM 이어갈게요.

0: 예수전도단에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그리고 앞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까지 두 곡 전해드렸는데 그럼 이어서 1부에 이어서 네. 라이브 CCM 자 네. 1부에서 다섯 곡을 저희가 선정해서 함께 나눴고 2부는 어떤 곡들일까요?
1: 이제 우리가 뭐 이 여행 그 시골 뭐 고향 가는 길 가운데 뭐 이제 운전이 좀 짜증나고 힘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앞뒤 차량들과 함께 또 약간 실갱이가 벌어질 수도 있고
0: 그럼 안 되는데
1: 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 아, 기억해야 되는 건 코람데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이런 거 좀
0: 아, 사실 네. 코람데오 하기 제일 힘든 상황이 그거 아닙니까?
1: 그렇죠.
0: 운전하는 근데 네. 막혀 빵빵거려 아 제일 힘든
1: 막 무례한 사람들 막 끼어들고 이런. 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좀 네, 들으면 좋을 만한 노래. 아하, 네. 네. 그 메시지는 아닌데.
0: 네.
1: 자, 첫 번째는 파레샤라고 하는 아티스트의 Jesus in My Life입니다. 요 노래 들으면
0: 네.
1: 예전에 우리 그 팝송 중에 뭐 Sunday, Monday, 네가 Monday 뭐 이런 게 있어요.
0: 있어. 그것도 올드 팝 아닌가요?
1: 그렇죠. 예, 예. 이제 그런 게 좀 떠오르게 되는 노래예요.
0: 오.
1: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얘기하는 노래인데
0: 네.
1: 굉장히 흥겹습니다. 제가 올해 들었던 신곡들 중에서 야, 걔 중독성이 아주 제일 좋은 노래.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이 노래 듣고 이거 뭐였지? 뭐야? 이렇게 될 만한 노래라고 생각하고요.
0: 네.
1: 피처링으로 김은서님 함께 하셨습니다.
0: 네.
1: 자, 그리고 애들 노래를 하나 들어볼 텐데요. 원천 침례교회에서 이렇게 아이들 노래가 이렇게 가끔씩 나와요. 근데 아이들 노래인데 어른이 내가 들어도 너무 좋은데 세련되고 그리고 담아낸 메시지가 너무 좋아요.
0: 예.
1: 지키즈라는 곳에서 발매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보면 학교에서도 뭐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해 뭐 그리고 주의 말씀을 생각 이런 얘기인데 야 이거 우리도 회사에서도 그리고 시골 가는 저기 차 안에서도
0: 적용할 수 있죠.
1: 그래서 예.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네. 좀 이렇게 마음에 새기시라고 두고 나눕니다.
0: 너무 좋다. 여기 한 곡 더 갈게요.
1: 한 곡 더?
0: 예, 한 곡 더.
1: 자, 우리 그 고향에서 목 빠지게 기다리실 그 우리 부모님
0: 네.
1: 떠올리면 네. 네, 뭐 정확히 또 그 얘기는 아닌데 이철규님의 너를 기다려라는 곡을 함께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0: 제목이 너를 기다려.
1: 그렇죠.
0: 네. 언제 애비야 어디냐. 예.
1: 네, 딱 원래 그 메시지는 아니지만,
0: 아니지만.
1: 제목을 떠올리면
0: 네. 네,
1: 사랑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여러분 기다리시듯 또 우리 고향의 부모님께서 기다리실 거 요거 또 YDG 양동근님이 또 함께 피처링으로 그래요. 참여하신 곡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먼저 파레시아의 Jesus in my life 그리고 지키지의 하나님을 생각해 이철규 너를 기다려.

0: 이철규의 너를 기다려 피처링 양동근 YDG였고요. 앞서 지키즈의 하나님을 생각해 그리고 파레시아의 Jesus in my life까지 세 곡을 들었는데 아 좋네요 일단.
1: 좋죠.
0: 네, 마음이 무장해제가 탁 되고 일단 그냥 밝으니까 기뻐요 그냥.
1: 네, 이런 노래도 좀 많이 있어서 네. 특히 이제 이렇게 아침 시간에 이렇게 출근길에 좀 에너지도 얻고
0: 야, 좋네요,
1: 좋잖아요.
0: 좋네. 우리 월요일날 이 곡 들으면

0: 약간 그 좀 그늘이 좀 사라질 수 있겠다.
1: 그러니까요.
0: 출근길에. 아, 너무 흥겹고 밝고 그런 느낌의 곡들 함께 나눴습니다. 네. 추석 특집으로 드라이브 CCM 10곡 오늘 지금 준비해서 나누고 있는데 8곡을 소개했습니다. 이제 네. 두 곡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1: 네.
0: 어떤 곡을 들으면 좋을까요?
1: 요 두 곡은 뭐 여러분이 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또 너무 좋아하시는 젊은 워십팀들의 노래로 좀 마무리를 할 건데요. 첫 번째는 팀누워십의 8월에 발매된 아주 따끈따끈한 곡이에요.
0: 네.
1: 내 아버지 집에는 기쁨이 넘쳐나네. 요거 이제 탕자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네, 네. 탕자와 관련된 노래들 하면 좀 이렇게 먹먹한 노래들이 많거든요.
0: 그렇죠. 약간 네. 발라드 감성.
1: 아니면은 좀 약간 죄송스럽거나 아니면 근데 요 노래는 네. 제가 아는 탕자 이야기 관련된 노래 중에 가장 기쁩니다. 탕자가 돌아왔어.
0: 축제로구나.
1: 그렇죠. 잔치를 벌이는 그 잔치. 얘기예요.
0: 아,
1: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그리고 팀룩이 또 이런 노래도 하는구나.
0: 네네네네.
1: 그렇게 또 에너지가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곡이고요.
0: 네.
1: 마지막 곡은 또 윌러브 너무 유명하죠. 윌러브 너무 좋은 곡들 많이 내는데
0: 네.
1: 근래 이제 화해라는 앨범이 있었고요.
0: 네.
1: 그 앨범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화해를 전하리.
0: 네.
1: 요거는 조금 더 소개를 드리자면 화해에 대한 이야기 메시지를 담은 앨범인데 이 노래가 이렇게 다른 곡들은 그냥 라이브 그 집회 영상들만 있거든요.
0: 예.
1: 근데 요것만
0: 스튜디오예요?
1: 아니. 요것만 그 퍼포먼스 비디오가 하나 더 있어요. 그거를 이제 마피라고 하는 그 댄스 팀과 또 네. 많은 그 댄서들이 같이 그러니까 이게 스튜디오 앨범이 아닌데 요런 라이브 워십 곡을 가지고 이렇게 무용 이제 춤을 추면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장신대에서 그 예배당 안에서 시작된 이 춤이 점점 세상으로 나아가면서 다양한 직업군의 옷을 입고 막 춤을 추고 뻗어 나가는데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화해를 전하자 이런 얘기죠.
0: 네. 근데
1: 와, 그 영상은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0: 예.
1: 이 곡을 마지막으로 건 이유는 여러분 이제 또 고향집 가시면
0: 예.
1: 정치 얘기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0: 멈춰 정치 얘기 멈춰요. 하지마
1: 가서 예. 화해를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마지막 곡으로
0: 그렇구나 네. 맞아 이렇게 웃으면서 오랜만에 반갑게 만났는데
1: 네 이제 또
0: 주제가 대화의 주제가 조금 애매해지면 네,
1: 그러다 보면 이제 막 다시는 안 본다 이렇게 되기 쉬우니까
0: 네네네.
1: 여러분 좀 그런 얘기는 좀 이렇게 뒤로 하시고 서로를 좀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이야기들과 고백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네. 알겠습니다. 팀룩월십의 내 아버지 집에는 기쁨이 넘쳐나네 그리고 위러브가 부른 화해를 전하리 두 곡 함께 듣습니다.

0: 위로부의 화해를 전하리. 그리고 앞서 팀룩 월십이었죠. 내 아버지 집에는 기쁨이 넘쳐나네까지 두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동하면서 들으면 좋을 드라이브 CCM 10곡을 다 들어봤습니다. 아, 너무 뭐 유익한 시간이었고 네. 집에 간 것 같아. 벌써 도착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특집 첫날 함께했고 영범님 내일도 함께하시죠?
1: 네, 내일 네 함께합니다. 내일은 여러분 이제 고향 집에 가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0: 그렇죠. 내일이 이제 추석 당일이니까
1: 네, 네. 함께하실 테니까 온 가족이 함께 들으면 좀 더 좋을 만한 오늘보다는 텐션은 조금 이제 내려가고 아하. 대신에 함께 듣기에 더 좋은 또 감동적인 노래들 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들으면 좋을 곡들. 네. 사실 이제 저희가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방송이 되니까 네. 다 모이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네. 약간 그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 사촌들 간에 좀 어색할 수 있는데 네. 저희 샬롬 CCM 좀 이렇게 약하게 틀어놓고 그럼 되지 않을까요?
1: 아, 그러고 이야기 나누고요. 아, 저 노래 좋은데 이러면서.
0: 뭐 그러기도 하고 예, 약간 BGM처럼 들어도 좋은 그런 곡들 내일 몇 곡이죠?
1: 10곡입니다.
0: 내일도 10곡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범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내일 또 뵙죠. 고맙습니다.
1: 네, 안녕히 계세요.
0: 자, 여기서 월시 플로잉의 온 세상 위하여 찬송가 그리고 옹기장이 십자가 군병들아까지 이어드릴게요.

옹기장의 십자가 군병들아, 접속곡 쭉 이어지는 찬송가 메들리 함께 있고요. 월시플로잉의 온 세상 위하여 앞서 전해드렸어요. 자, 추석 명절 연휴 첫날 특집 방송으로 함께한 샬롬 CCM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동 중, 고향 가는 길에 들으면 좋을 곡 쭉 이어서 함께 했고요. 내일은 또 다른 주제로 특집을 준비했으니까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끝곡 심형진 보컬 박우정 나의 하나님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0: 홍순관의 노래 계절이 우릴 아름답게 하기를. 앞부분의 가사 곡식이 너무나 굵게 자라 100명의 청년들이 빌 수도 없게 하고 100명의 처녀들이 나를 수도 없게 해달라는 것은 히말라야에 자리한 라다크의 씨 뿌리는 날의 민요입니다. 곡식이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히말라야 빙하뿐입니다. 네팔 빙하 쓰나미 희생자들에게 커다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가 빙하를 지키고 빙하가 우리를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절을 지키고 계절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2: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그런데 네.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 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1: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을 기다리시니 감사드립니다. 그토록 보고 싶던 한 사람, 주님은 우리를 품으시며 끝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이 사랑이 여기서 끝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갑절의 영감을 베푸시어 우리를 통해 다시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9월 24일 목요일 추석 한가위 명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가족을 그리게 되고 사랑을 나누는 명절. 이번 한가위 명절이 여러분에게 주 안에서 함께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명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오랫동안 기다리던 한 사랑의 찬양 준비했고요. 이어서 언제나 바라봐도 카펠라 합창단의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야고보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기도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우리에게 주님은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이 귀한 날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아롱별님께서 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이재환의 음성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매일 누워서 저를 기다리는 장애인 친구가 추석 선물을 챙겨주네요. 늘 누워서 질병 속에 고통으로 살아내야 하는 경미 친구, 저보다 마음이 더 선한 것 같아 머리가 숙연해집니다. 오늘도 조금 덜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셨어요. 정말 이 명절 보내시면서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 슬픈 마음 있는 분들, 주님께서 평강 주시고 기쁨 주시기를, 육신의 고통이 덜해지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권숙희의 찬양 준비했고요. 카펠라 합창단의 찬양입니다. 믿어워라 주의 가정.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셔도 됩니다.

0: 바디메오 중창단의 곡으로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그 전에 보내드린 곡은 박운성 님이 청해 주셨어요. 복의 근원 강림 하사 나무엔의 찬양이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가족을 생각하게 되고 고향이 그리워지는 추석 명절입니다. 이번에는 조수아의 찬양 아이야 준비했고요. 한웅재의 어머니 새벽기도 보내드릴게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달비 어린이 국악합창단의 곡입니다. 꿈꾸는 땅.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5: 이미 들으면서 눈치채셨겠지만 이번 한가위 명절, 우리 명절이죠. 조금 더 그동안 들을 수 없었던 국악 찬양들 많이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1부의 끝곡입니다. 세미한 소리 국악선교단의 주의 기도 보내드릴게요.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뵙죠.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은 무로리님께서 신청하신 곡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안성진의 찬양이고요. 성연영의 해금 연주로 함께합니다. 이어서 김미현의 찬양으로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보내드립니다.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9월 24일 목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오늘은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여 육신의 감정에 쉽게 휘둘리고 그에 따라 바람 앞에 갈 때처럼 쉽게 흔들립니다. 그렇게 방황하며 불안한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믿음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변함없는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돼 홍해를 건너는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도 그들의 불평과 불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홍해를 건너 수르 광야를 사흘 동안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마라에 이르러 드디어 물을 발견했지만 마라라는 이름 그대로 그곳의 물은 써서 마실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며 마실 물이 없다고 하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며 그것을 물에 던지게 하셨고 마라에 쓴 물은 달게 변했습니다.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시며 애굽 사람

아브라함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라에 쓴 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질병에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목마른 자들아 국립합창단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모태탑창단의 곡 치료의 주 예수 보내드리고요. 호산나 싱어즈의 곡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137장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0: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고향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또 오늘 이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가는 길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번에는 두 곡의 찬양을 함께 합니다. 주보라의 가야금 연주와 보컬로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보내드리고요. 박형근의 성령의 땅, 부제가 고요한 아침의 나라 두 곡 함께 합니다.

우리에게 우즈베키스탄은 한인들 눈물이 스민 땅으로 각별하다. 이주자들은 낯선 기후와 풍토, 알 수 없는 언어와 문화 속에 내던져졌다. 다행히 대지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직했다. 그들은 시리와 절망 속에서 무력감을 딛고 다시 일터로 나갔다. 무지렁이 같이 버려진 땅과 갈대밭에 전에 없던

손길이 닿기 시작한다. 거기 스민 땀방울은 해마다 대지 위에 황금빛 물결을 출렁이게 한다.

김동우의 무무리돌의 광야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아득한 심정으로 고향을 그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눈물로 씨앗을 뿌리며 땅을 일구었습니다. 지금 여기님께서 교동 화계전망대에서 바다 건너 보이는 곳, 거기도 가을 들판이 황금색입니다. 실향인의 마음은 짐작도 못하지만 이젠 통일을 위한 기도가 희미해지는 듯해서 안타까워요. 이렇게 글을 보내주셨어요. 어제가 이산가족의 날이었는데요. 김명수님께서도 이산가족의 날 뼈저리게 느낍니다. 세월의 흐름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하루입니다. 이렇게 또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가족과 만나지 못하는 이산가족분들 계시고요. 또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가실 수 없는 실향민분들 여전히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명절을 맞이할 수 있는 것도 지난 역사 속에 희생하셨던 분들 덕분인데요. 오늘은 그분들을 좀 생각하고 또 감사하며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이산가족과 실향민이 계시는 것 잊지 않고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순교자의 흘린 피가 이현주의 찬양 보내드리고요. 아이노스 합창단의 이웃의 아픔이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고향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뭔가 좀 푸근해지기도 하고 그립기도 하고 그렇죠? 고향의 봄 한번 들었습니다. 리조이스 어린이 합창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지니사랑님께서 신청하신 곡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인천시립합창단의 찬양입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 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7: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건,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미석이 보드란. 보드랑과 함께 뱀이양이었어요.
2: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2: 1533 1566 세라하임.
3: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4: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0: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화물차 필요할 땐

0: 간헐적 필요할 땐
1: 빠르고 간편한 화물 운송 플랫폼 카고링크.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0: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1: 자연한 알.
2: 임영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추석 연휴 첫날 끝곡으로 행복한 가정의 행복한 가정 준비했습니다. 이 명절 연휴 동안 행복하게 보내시길.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

0: 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 권사님의 사연입니다.
1: 제가 척추 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 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0: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N 캠프 김은영입니다. 추석이 가까워지면 사람들의 손에 이런저런 선물이 들립니다. 한때는 설탕과 식용유, 비누 세트가 귀한 선물이었고 또 어느 때는 참치와 햄 세트도 유행했었죠. 시대마다 모습은 달라졌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만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가족의 품으로 향하셨을 것 같은데요. 손에 든 선물이 마음만큼 넉넉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가족에게 가장 반가운 선물은 오랜만에 마주하는 얼굴, 그리고 잘 지냈어 하고 건네는 따뜻한 마음일 테니까요.

손영진의 찬양 사랑하는 이들에게로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된 오늘 벌써 많은 분들이 고향 앞으로 하셨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이렇게 잘 보내고 내일 또 함께하는 그 정겨운 만남의 시간 모두 추석 명절 정말 둥그런 달만큼 환한 웃음 가득한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신캠프는 추석에 가족 관련된 따스운 찬양들 전해드릴 테니까요. 함께해 주세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에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앱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터네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미세차, 춘천에서 줄 서서 먹는 감자밭 감자빵,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 강릉 6종 마늘빵,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첨가물 없이 올리브오일로 오븐에 구운 담백한 스페인 퀼리 과자 세트,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가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두 곡의 찬양, 최정문의 가족과 또 4U의 가족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CCM 공부방이 마련되는 시간입니다. 잠시 뒤에 우리 두 분 선생님 만나보시고요. 너무 재밌네요. 추석이라는 이행시 추억님께서 근사하게 써주셨네요. 추석에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여행할 수 있어 감사하고 석양 아래 찬양 들으며 함께 할 수 있음이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자, 추석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한 그런 시간들 보내시고요.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맞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은혜 626 서하얀의 찬양 준비했는데요. 이 곡은 국악풍의 찬양이죠. 그래서 국악풍의 찬양 한 곡 더 전해드립니다. 구현화의 찬양으로 나의 가는 길 이어갈게요.

0: 복되고 풍성한 한가위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분 선생님도 그렇게 복되고 축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어서 오세요.
1: 이리 오너라 주쌤입니다.
2: 샬롬 김쌤입니다.
0: 네, 아유 이렇게 자 명절 내일이잖아요. 네. 앞두고 오늘도 변함없이 공부방으로 다들 모이라고 지금 네. 오늘은 또 특별한 공부방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또 들을 수 없는 곡들을 소개를 해 주실 텐데 자 우선은 그래도 명절 어떻게 보내실지 좀 두 분 예.
1: 이번에는 딱히 뭐 어디 가지는 못하고 서울에 계신 부모님 네. 예, 찾아뵙고 아유,
0: 부모님 찾아뵙는 게 최고죠. 네네. 뭐.
1: 이제나 저제나 언제 오려나 하셔서 네.
2: 고대가 부르고 계시네요.
0: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이제 네네. 좀 살쪄서 그럼 다음 주에는 토실토실
1: 못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굴러서
2: 오겠습니다.
0: 또 김쌤은 어떠세요?
2: 저도 뭐 그냥 부모님 뵙고 네. 같이 식사하고
1: 꽃가옷 입고 가시나요?
2: 꽃가옷 입을 거예요.
0: 막내신가요? 혹시 아니요. 여기서 우리가 막내라서 항상 그 애교 담당하시잖아요.
2: 아, 제가 뭐 애교 있지만 집안에서는 삼남매 중에 제가 장남입니다.
0: 오, 네.
2: 듬직한.
0: 새롭게 알았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길 바라고.
2: 아, 옆에서 왜 뻥 뜨는데?
0: 듬직한. 자, 우리 오늘은 특별히 또 추석 명절에 제가 네. 항상 해마다 좀 국악풍의 찬양을 명절에 좀 많이 소개를 해드린 기억이 있는데 오늘 그래서 공부방 시간에 네. 국악풍의 찬양을 좀 준비를 해오셨다고. 네.
2: 보통 이렇게 국악풍을 떠올리시면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예수님이 좋은 것 요거 말고 거의 모르실 것 같아요. 그죠?
0: 그래도 요즘은 살짝 그 동방현주 사명 같은 곡도 국악풍의 찬양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니까
2: 이게 한 숟갈 살짝 바른
0: 네, 그렇죠. 살짝 바른 완전 국악은 진짜 네. 예.

0: 예수님이 좋은 거를 능가하는 찬양 많지가 않죠. 네네. 네,
1: 그래서
2: 오늘은 제대로 그 맛이 담긴 곡 중에 네. 아, 네. 또 최신 곡들로 네. 네, 근래에 발표된 곡들로 가지고 왔습니다.
0: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 어떤 곡을 그러면 마음에 약간 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 우리 요즘 국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 CCM에도 이런 네. 국뽕이 차오르는 찬양곡들이 네.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누가 먼저 시작해 주실까요?
2: 이리오노라 하겠습니다.
0: 네.
2: 아, 자, 이거 편집해 주시고요. 자, 오늘 추석 특집으로 가지고 온 곡은 오경희님의 무명한 자입니다. 오경희님은 사실 가야금 명인이세요.
0: 네.
2: 2002년에 제1회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 대상을 비롯해서 그동안 다수의 대회에서 가야금으로 대상, 금상 뭐 여러 상을 수상하셨고 전통적인 가야금 산조를 복원하고 전승하는데 큰 역할을 해오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경력들이 있는데 심지어 국악과 박사기도 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예, 엘리트시고. 네. 이런 대단한 이력을 가진 오경희님이 오경희 찬양 앨범 볼륨 1이라는 앨범명으로 작년 1월에 1년 전에 CCM 정규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총 9개의 트랙이 담겨져 있는데 모두 창작곡으로 채워져 있고요. 연륜이 느껴지는 목소리도 너무 좋고 국악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제가 들어도 이 가야금 연주를 비롯해서 이 등장하는 모든 악기의 연주들이 와 정말 어마어마해서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0: 네.
2: 추석 특집으로 꼭 같이 들어보고 싶은 그런 곡이었습니다.
0: 네, 오경희의 무명한 자. 워낙 대단한 또 국악 인재시니까요.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하게 기존 찬양곡을 국악으로 편집해서 연주한 것이 아니라 네. 만들어진 국악 찬양이다. 기억하시면서 함께 보시죠. 무명한 자 전해드립니다.

0: 네, 무명한자. 왠지 조금 아까 그 우리 국악의 자랑스러움을 가지고 들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녹음이 훌륭하다. 보통의 국악 찬양들이 약간 그 다른 CCM보다도 녹음 환경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녹음을 했나? 이럴 때가 많거든요.
1: 사운드 자체도 좋고요. 연주도 다들 훌륭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듣기에 감상하시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제가 좀 찾아보니까 가야금, 해금, 양금이 들어갔는데, 가야금, 해금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0: 네.
1: 양금은 잘 몰라서 제가 막 사진도 찾아보고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 그런 우리 전통 악기의 기타, 베이스 이런 그 서양 악기를 약간 퓨전했는데, 퓨전 곡이라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우리 국악의 느낌이 훨씬 강한 곡이어서 그 점이 좀더
2: 네,
1: 좋았던 것
2: 자연스럽게 들려서요.
0: 네네. 기억하시고 가끔 이렇게 또 명절 분위기 내고 싶을 때또 보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경의 무명한자. 환갑이 넘으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멋진 도전을 또 해주신 것 같아서 앞으로 국악을 또 공부하시는 많은 또 CCM 사역자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이런 새로운 노래를 불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2: 그러게요.
0: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추석 이렇게 특집으로 CCM 공부방 역시 국악풍의 찬양을 가지고 오신 거죠,
2: 네.
0: 김쌤도. 네.
2: 뭐, 어쨌든 많은 분들이 저희가 이렇게 최신 곡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서양 음악 중심의 젊은 음악 위주로, 혹은 때로는 시끄러운 이런 것만 소비하고 좋아하는 거 아니냐라고 좀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이런 국악 찬양들, 또 클래식한 찬양도 그렇고 다양한 곡들이 있고 저희가 그걸 다 좋아하거든요.
1: 심지어 김쌤의 주 전공은 트로트예요.
0: 네?
2: 제가 몇 년 전 한웅재 목사님이 CCN 캠프 하실 때, 꽤
0: 네.
2: 오래됐죠? 그때 추석이 그때
1: 그때도
2: 네,
1: 추석
2: 그 와가지고
1: 특집이었네요.
2: 트로트 CCM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0: 아,
2: 네.
0: 그래요?
2: 다음에 한번 또
0: 다음에는 설
2: 그렇게
0: 특집으로.
2: 설 때까지
0: 네.
2: 버텨야겠다. 자,
0: 네.
2: 네. 두 번째 소개해드리는 국악 찬양은 조금 전에 들으셨던 것보다 조금 더 진또배기 국악인데요.
0: 네.
2: 우리 숨소리 문화예술단에서 8월 4일날 정규 1집을 발매하셨습니다. 6곡이 수록된 앨범인데, 그 앨범의 제목처럼 예수님 오시는 소리라는 곡으로 이렇게 타이틀곡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이 멤버들 중에서 황정민님께서 부르셔서 이렇게 곡목이 나갈 때는 황정민, 예수님 오시는 소리로 나가게 되는데요. 우리 숨소리 문화예술단 예술단의 앨범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2: 이 곡은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열처녀 비유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곡이고요. 깨어 있어 예수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해야 한다는 교훈적인 내용을 한국 전통 굿거리 장단의 그 흥겨운 가락에 담아낸 곡이라고 합니다. 작사 작곡은 정설주님, 그리고 편곡의 홍정현님. 말씀드린 것처럼 소리하시는 이 중심 인물은 황정민님이 되신데요.

0: 네. 등불을 준비해서 예수님 새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의 그 마음으로 예수님 오시는 소리, 황정민 국악 찬양을 오늘 함께 나눠봤는데, 찬양이 나가는 동안 두 분이 계속 그 국악풍의 그걸 따라서.
1: 아, 이게 약간 특징인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가수시니까.
1: 아, 국악 나오면 그러니까 몸이 반응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와,
0: 저는 안 하거든요. 근데 계속 두 분이 계속 번갈아가면서 하시고.
2: 중학교 때 생각났어요. 덩기덕 덩덕. 기억나세요? 국거리장단.
0: 아까 얘기하려고 그래서 나는 그것부터 생각했거든요. 덩기덕 나라라라. 기억나냐고. 모범생.
2: 그리고 아까 들으셨던 오경희님 곡은 뭐 가야금, 해금, 양금 이런 뜯는 악기들이 주로 사용됐는데 이 곡은 잘 들어보시면 뒤에 대금, 피리 같은 부는 악기들이 같이 또 사용돼서 두 앨범이 좀 차이가 있어요.
0: 네.
2: 그런 것들도 들으실 때 한번 이렇게 관심 있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추석 명절 추석 특집으로 이렇게 공부방 우리 소리를 찾아서로 이렇게 전해드리니까.
1: 아, 요거만 들으시는 분들이 내가 지금 국악방송 들어왔다 뭐 이러신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네.
0: 아, 근데 너무 귀한 곡을 또 오늘 네.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네. 보너스가 역시 또.
1: 아, 보너스 있죠. 네. 지난이 아니라 그 제가 굉장히 아이와 같은 마음 그런 동심이

0: 좀 있거든요.
1: 아,
0: 그래서
1: 네.
2: 네. 네.
0: 옆에 핫한 어른 계시네. 그 아이들의 목소리가 담겨지는 노래가 주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2: 네네.
0: 제가 생각할 땐 치트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얼마나 잘했느냐, 얼마나 세련되냐 이걸 떠나서 아이의 목소리 자체가 주는 힐링이 있어서 오늘의 보너스는 달비 어린이 국악 합창단이
2: 네.
0: 1월 15일에 발매한 꿈꾸는 땅이란 노래를 소개하려고 하고요. 이 땅의 어린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통해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노래인데요. 이렇게 듣다 보면 이제 제 또래 분들이 좀 기억하실 텐데 예전에 그 코미디언 김병조 씨가 뭐
2: 네.
0: 지구를 떠나거려 뭐 이런 거 했잖아요.
2: 나 왜 알지?
0: 그러니까 그게 떠오르게 만드는 그 노래 하는 그게 있어요.
2: 네.
0: 그게 되게 귀엽고 근데 또 노래 자체가 되게 좋아서 이렇게 쉽게 들으실 만한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곡이 정말 좋아요.
0: 네. 네. 좋아요.
2: 아니 이름이 너무 예쁘네요.
0: 그죠?
2: 달비 어린이 국악 합창단. 네.
1: 국악 합창단.
2: 네. 두 분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1: 네.
2: 다음 주에 봬요. 네. 안 돼.
0: 집으로 떠나가자.
1: 감사합니다.
2: 자, 꿈꾸는 땅 보내드리면서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부는 이렇게 국악 찬양을 조금 많이 전해드리는 시간이 되었네요. 우리 두 분 선생님께서 정말 재미있게 소개해 주신 국악 찬양까지 오늘 CCN 공부방 함께 보셨습니다. 1부 끝곡으로는 잔치 공동체 곡을 준비했어요. 99마리 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2부에서 여러분 사연 신청곡 전해드릴게요.

0: CBS
1: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러나 완전히 믿을 수는 있어야 한다. 부지런히 준비하라. 창의적으로 생각하라. 지적으로 깊이 생각하라. 숙제를 하라. 절대 과로하지 말라. 여유를 가져라.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하라. 그리고 일이 풀리게 놔두어라. 노먼 빈센트 힐의 믿는 만큼 이루어진다 중 일부입니다.

0: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서울 강서구 화곡 순복음교회 김성호 목사입니다.
2: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은 단순한 삶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원리입니다. 씨앗은 작지만 그 씨앗 속에는 미래의 열매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며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결국 우리의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지는 8절에서 두 종류의 씨앗을 말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내 욕심과 감정, 편리함과 이익만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장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손해를 피하고 이익을 얻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씨앗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욕심을 심으면 결국 관계가 무너지고 거짓을 심으면 신뢰를 잃으며 미움과 원망을 심으면 그 마음부터 황폐해집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다릅니다.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고 정직을 심고 사랑을 심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선택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섬기고 응답이 더디어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씨앗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좋은 씨앗을 심어도 열매가 금방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는데도 상황이 변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 같으며 사랑하고 섬겼는데 돌아오는 것은 무관심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야 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그러한 우리에게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수확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러므로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씨 뿌리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자녀를 위한 기도를 계속 심으십시오. 가정에 사랑의 말을 심으십시오. 일터에서 정직을 심고 어려운 이웃에게 섬김을 심으십시오. 무엇보다 말씀과 성령을 따라 믿음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오늘 심은 씨앗이 내일의 삶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심은 씨앗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서울 강서구 화곡 순복음교회 김성호 목사였습니다.

CBS 행복은 입맞춤과 같다.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어야만 한다. 미국의 정신분석학자 디어도어 루빈의 말입니다.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김은영의 CCN 캠프 2부 시작했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요. 이 명절만큼 이 말이 딱 어울리는 때가 또 어디 있을까요? 이윤수 전혜영의 찬양이었고요. 강서정의 서로 사랑하세 이어봤습니다. 준희빈님, 밤하늘에 별을 세고 싶은 계절이라고 하셨어요. 오늘은 둥그런 보름달과 함께 주변에 정말 예쁘게 흩뿌려진 별들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해 본 별과 관련된 찬양이 있습니다. 별을 세어보아요. 유은성의 음성으로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영육구원님 신청하신 장윤영의 겸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하호호님, 추석을 한국에서 보낸 지 벌써 25년이 훌쩍 지나버렸네요. 옹기종기 가족이 모여 떡을 나누고 정겹게 오손도손 이야기 나누는 게 그립습니다. 이런 마음을 일본에서 보내주셨어요. 그곳에서도 추석 명절 정말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해본 곡은 우리 가족 찬양하면 대표곡이겠죠.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오늘은 아주 재미있는 편곡으로 원두 패밀리의 사철에 봄바람, 이 곡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원두 패밀리의 사철의 봄바람, 앞서 장윤영의 겸손, 그리고 별을 세어보아요, 유은성의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KCCM으로 준비했는데요. 수프로님께서 프레이즈 유 린디 피처링 테리안의 곡을 신청곡으로 남겨주시며 곡에 대한 설명도 해주셨어요. 스웨덴 출신 크리스천 팝밴드 린디와 미국 가스펠 차트에서 핫한 보컬리스트 테리안,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내 기분과 감정에 상관없이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겠다는 강력하고 기쁜 선포를 담고 있는 곡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 이 곡과 함께 정말 우리 모두 좋아하는 아주 힘찬 찬양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도 praise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Every praise, 헤지키아 워커의 찬양으로 두 곡의 해외 CCM 함께 할게요.

린디 테리안의 프레이즈 유, 헤즈키야 워커 에브리 프레이즈 전해드렸어요. 축복받은 희정님, 한 곳에 앉아서 차분히 듣지는 못하지만 한 곡 한 곡이 너무

제이밴드의 십자가 군병들아 앞서 정은의 너에게 들려드렸어요. 오늘 끝곡은 어노인팅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전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내일도 추석 특집으로 가족 관련된 따뜻한 찬양들 함께할게요.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행복하세요.

0: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 권사님의 사연입니다.
2: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신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 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1: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0: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면 나도 모르게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손으로 시선이 향하곤 합니다. 어르신들의 손에 들린 가방에는 손주들을 위한 귀한 음식이 들어있을 것 같고요. 청년의 손에 들린 종이 가방에는 부모님들을 위한 선물이 담겨 있을 것만 같습니다. 묵직한 짐을 내려놓을 그 목적지에는 반가운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겠죠. 함께 풀어보면서 고마워하고 반가워하는 그 웃음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신가요? 연휴 동안 많이 웃고 많이 쉬면서

명절이면 그려지는 풍경이 있잖아요. 가족이 오손도손 모여서 안부를 묻고 활짝 웃고. 그런데 또 이런 모습이 다는 아니죠. 각자 생활이 바빠서 모이지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쓸쓸하게 조용하게 이 명절을 보낼 수도 있고요. 어려움과 갈등으로 무겁게 보내는 명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명절을 맞이하는 모습이 다 다를지라도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은 편안하고 쉼이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필스 프렌즈 앨범에서 김은희가 부른 즐거운 마음으로였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 할게요. 나무엔이 이어서 부릅니다. 쉼.

나무엔이 부른 쉼 그리고 한이가 부른 행복까지 들었고요. 명가님께서 별, 나무, 새, 시내 이 곡을 신청하셨네요. 하늘성이가 부릅니다.

별나무 셋이네 하늘성이가 불렀고요. 이길승의 목소리로 소금과 빛 함께했습니다. 가족이 여러 명 같이 있어도 좋고요. 또 혼자 조용한 시간을 보내셔도 좋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에서 들려드리는 곡들이 좋은 배경음악

주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심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김대환, 조수진이 부른 곡이었습니다. 수화사랑 윤하나님께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가 신청하셨어요. 피아워십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피아워십 앨범에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가 91장 들었고요. 이어서 블레이드 워십 예수님 찬양까지 함께했습니다. 두 곡이 붙어있는 곡인 줄 아셨죠? 같이 이어진 곡인 줄 아셨죠? 예, 다른 앨범에서 들려드렸는데 제가 믹싱을 하면서도 와 이번에 진짜 잘했다. 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님 찬양 두 곡이었고요. 이어서 한홍재 목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을 가을.

달처럼 조소연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1부 끝곡은 키모커의 I Need You More 이 곡을 전해드립니다. 어제보다 더 오늘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라는 곡인데요.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라는 곡으로 번안돼서 우리 사역자에게도 불린 곡입니다. I Need You More.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봬요.

0: CBS
1: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초가을 풀숲에서 들려오는 긴꼬리의 노래입니다. 긴꼬리는 풀이나 관목, 나뭇가지와 잎 이외에서 생활하는 깃두람이입니다. 가늘고 녹색인 몸은 식물 사이에 숨기의 제격이라 모습을 찾기보다는 노래로 먼저 존재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긴꼬리는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노래하기도 합니다. 잎에 구멍을 내고 그 사이에 몸을 넣은 뒤 노래하는데요. 그러면 잎이 확성기 역할을 해 작은 몸에서 내는 노래를 더 크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긴꼬리는 작은 몸으로 우리나라 가을의 소리 풍경을 풍성하게 만드는 멋진 음악가입니다.
3: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명절에 우리 악기, 우리 소리가 빠지면 서운하죠. 노은아의 해금 연주로 누군가 널 위해, 그리고 소유정이 부른 사랑가였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로 오셨고요. 김명식의 목소리 이어집니다. 아름다움은 당신에게 있는데.

아름다움은 당신에게 있는데 김명식 그리고 꽃말이 오세연이 부른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최인혁과 우은이 함께 부르는 오 나는 약한 나그네요.

오 나는 약한 나그네요. 최인혁과 오은이 불렀고요. 거룩한 성은 이정림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기도의 종이약 접는 집사님께서 어머니의 기도 신청하셨고요. 멜리사님, 두 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과 함께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신청하셨어요. 조천미가 이어서 부릅니다.

어머니의 기도 김정희가 불렀고요. 조찬미가 부른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이어서 함께했습니다. 이 두 곡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보냈던 명절은 친척 집에 가서 또는 우리 집에 친척들이 모여서 먹고 얘기 나누고 북적북적 했거든요. 계속 먹을 것들은 나오고 덕분에 눈치 안 보고 친척들과 잘 놀고 잘 보내는 그런 명절이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이제 수능 치를 날도 얼마 남지 않았고 중간고사도 명절 지나고 바로 또 치르는 학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때와 달리 명절을 명절답게 보내지 못하는 그런 가정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니까 아무래도 그쪽으로 신경이 많이 쓰이죠. 우리 아이들 더 어려운 힘든 세대를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아이들을 위한 기도가 그래서 더 절실하고 깊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곡 달빛마을 앨범에서 듣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달빛 마을 앨범에서 진니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강중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이어진 곡이었습니다. 오늘 끝곡은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어제 생긴 밴드 앨범에서 전해드립니다. 연휴 첫날입니다. 안전하게 또 많이 웃고 행복한 추석 연휴로 보내시고요. 무엇보다 감사로 이 시간들이 고백되길 원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사랑해 CBS.
1: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184장 불길 같은 주 성령입니다. 이 찬송의 작사자 프라이는 1837년 영국의 살리스버리 태생인데요. 17살 때 구세군 부흥 집회에 참석해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됐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프라이는 원래 건축업에 종사하면서 취미로 트럼펫의 일종인 코넷이라는 금관악기를 불었는데 가족들에게도 악기를 가르쳐 가족 브라스 밴드를 조직했습니다. 그러던 중 구세군 창시자인 부스 목사가 이끄는 전도 집회에 이 가족악단이 특송을 하면서 큰 인기를 끌게 됐고 이후 구세군 전도 집회가 열릴 때마다 초청됐습니다. 1880년부터는 그의 가족은 생업을 버리고 구세군 전도단 일원으로 평생을 봉사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곧 구세군 노방전도 집회 때마다 악단을 동원하는 전통, 즉 구세군 밴드의 효시가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예언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나서죠. 바로 이사야서 6장 말씀에 나오는 성전 숯불이 이 찬송의 주제입니다. 성령 강림 찬송, 찬송가 184장, 불길 같은 주 성령입니다.

0: CBS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우리가 어느 날 마주칠 불행은 우리가 소홀히 보는 지난 시간에 대한 보복이다. 나폴레옹의 말입니다.
4: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미국의 한 캠페인은요, 사람들이 음료를 마신 뒤 거리를 걸으며 인류를 구하기 위해 다 함께 컴퓨터에 오줌을 싸자라고 외치는 장면이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가 물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도 물을 많이 쓸까요? 서울과학기술대 이광석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0: 100여 개 정도의 데이터 센터가 가동 중인데 데이터 센터 안에서의 전력 소모라든지 융수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개한 것은 거의 5% 미만에 불과하다는 비밀주의에 입각해서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고 있다는 문제가 큽니다.
1: 우리 정부의 핵심 성장 동력인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모른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늘고 있습니다.
0: 지역 주민들은 전력 용수 토지 공급 환경적 부담을 온몸으로 떠안으면서도 데이터 센터는 고도로 자동화된 시설이기 때문에 일자리도 세수도 거의 남기지 않는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환경 부정의의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올해 9월 19일 기후정의 행진의 모토는 메가 프로젝트의 폭주를 멈춰라입니다. 지난해 강릉 가뭄의 교훈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의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평강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약속하시듯 우리도 다시 만난 이들에게 평강으로 인사하게 하소서. 마음 가득 품었던 그리움을 평강으로, 숨결로, 성령으로 전하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월 25일 금요일, 오늘은 추석입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첫 곡으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보내드립니다. 서동민, 서정아의 찬양 함께 하고요. 이어서 넓은 들에 익은 곡식, 샘의 장막의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사도행전 13장 33절 말씀입니다.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우리는 약속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딸로, 사랑하는 아들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셔도 됩니다.

0: 예수 내 구주 안산시립합창단이었습니다. 그 전에 보내드린 곡은 감사하세 찬양하세 클래식 콰이어의 곡으로 함께했고요. 감사하는 성도여 송수영의 음성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추석 명절입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먹을거리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두 곡의 찬양을 함께 할게요. 시기적으로 딱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먼저 김이 있어 감사 밴드 NCM의 곡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귤이 있어 감사 훈제계란 프로젝트와 이마란의 찬양 함께합니다.

내 노래를 들어봐. 아침은 먹었니? 말라 비틀어진 밥통에 오래된 밥에 한 달 전에 진짜 맛있었던 누나가 싸준 아주 조금씩 줄어드는 시큼한 김치. 요리하기 제일 쉬운 냉동실 떡갈비. 젓가락을 들고 국그릇에 냉수를 한 잔. 인식 3찬? 어? 뭔가 모자랐는데 얼마 전 대형마트에 싸온 원 플러스 원 갓김이 찬장에 떡하니 있네요. 찬장으로 오라시는 주님의 음성 이렇게 내 마음 찬아.

역시 명절에는 먹는 게 빠지면 안 되죠. 귤이 있어 감사 훈제계란 프로젝트 이마라는 찬양, 그 전에 김이 있어 감사 밴드 NCM의 곡 보내드렸습니다. 76장 찬송 창조의 주 아버지께 워킹 프레이즈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어서 주안의 기쁨인데 유창원의 음성으로 함께하죠.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4: 추석 명절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1부의 끝곡은 감사 위에 감사. 민호기, 지선, 고정민의 찬양입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뵙죠.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은 장윤영의 주님 찾아오셨네, 이어서 소리샘의 찬양으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함께합니다.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9월 25일 금요일 추석 명절에 함께하는 묵상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의 요절 말씀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오늘은 분량대로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출애굽한 지 한 달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은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양식이 떨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좋았는데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 굶주려 죽게 하려는 것이냐고 말합니다. 이 상황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으니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리겠다고 하셨습니다. 해질 무렵에는 고기를,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원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응답하셨고 그 응답을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한 오멜씩만 거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욕심을 부려 더 많이 거두면 다음 날 상하여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었으며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가 탐욕으로 이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주셔서 넘침도 모자람도 없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의 분량대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량대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마드리갈 합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이화 챔버 콰이어의 곡 준비했고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이장희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우리 명절 한가위 추석이어서 우리 가락으로 된 찬양 또 우리 전통 악기로 연주된 곡들 많이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세 곡의 우리 가락으로 된 찬양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야곱의 축복 국악 버전으로 함께하죠. 예가회와 이한희 씨의 찬양이고요. 좋은 일이 있으리라 한길 음악 선교단의 찬양. 이어서 예수님이 좋은 걸 나경화의 찬양까지 함께합니다.

다행히 추석 즈음이었다. 주말도 겹쳐 있었다. 좀 쉬면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 앉은

본가로 내려갔다. 그래, 나는 괜찮아. 그저 아픈 것뿐이야. 아픈 건 별게 아니야.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 다 괜찮아질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쉬자. 한번 쉬어보자. 그래서 연휴가 시작하자마자 안진으로 갔던 것이다.

강화길의 치유의 빛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쉰 적 없었던 이에게 한번 쉬어보자 라는 다짐은 어쩌면 한 줄기 빛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추석 연휴가 그렇게 가족과 함께하며 평안해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0: 공중나는 새를 보라 한웅재의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내 진정 사모하는 올리비아 민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0: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일상이기에 오늘과 같은 명절을 또 맞이하는 것이죠. 우리 찬송 가운데 어쩌면 추석 명절과 가장 잘 어울리는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556장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호산나 싱어즈의 찬양입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요즘 유산균 장부

0: 요즘 유산균?
1: 마이크론 간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1: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 1533 1566 세라하임
3: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4: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0: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화물차 필요할 땐

0: 물적 필요할 땐
1: 빠르고 간편한 화물운송 플랫폼 카고링크.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0: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1: 자연한 알.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주와 함께 걸어가리. 1000번째 정성원과 최용석의 찬양입니다. 풍성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 감사가 넘치는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오래된 집에 가면 곳곳에 시계가 참 많습니다. 거실 벽시계는 5분 빠르고 큰 방, 작은 방 시계는 느리고 조금씩 제각각 다른 시간을 가리키기도 하죠. 그런데 오랫동안 이 집을 드나든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어디에 있는 어느 시계가 얼마나 빠른지 느린지를 말입니다. 가족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 느긋한 사람 있고 살아가는 속도와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지만 오래 알아온 만큼 서로에게 익숙한 것들이 있죠. 익숙해서 더 편안한 얼굴들과 좋은 기억을 보태는 오늘 추석이길 소망합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아니고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이번 추석 가족의식은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Good Music Station CBS FM.

9월 25일 금요일이고요. 추석 명절 당일입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 편안하고 마음 넉넉하게 오늘 추석 아침을 맞이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 프로그램은 오늘과 내일 그리고 모레까지 녹음 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제가 하루하루에 주제를 정해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추석이니까 집안의 배경음악으로 틀어놓으면 좋을 아침 찬송가로 내일 토요일은 아픈 이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찬송가들 그리고 모레의 주일에는 일상의 회복, 일상의 복귀를 앞두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찬송가들로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흐른 두 곡 진짜 집안의 배경음악으로 딱이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그리고 이 곡도 찬송가에 이으니까 이 곡마저 찬송가로 들렸어요. Spring in my homeland, 고향의 봄이었습니다. 어떤 공간의 배경음악이다라는 건 꼭 이렇게 귀 기울이지 않아도 신경 쓰고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고 그 공간에 잘 녹아든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곡들 오늘 함께 하도록 하죠. God will take care of you.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그리고 최근에 애청자분들의 호응도가 높았던 버전으로 에론 네빌이 부릅니다. What a friend.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마다가스카르 소년 합창단의 오스도레 귀드 주님 지으신 모든 세계 에론 네빌 와터 프렌드 죄짐 맡은 우리 구주였습니다. 금요일 그리고 추석날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 우리의 주제는 아침, 명절날 아침에 집안의 배경음악으로 틀어놓으면 좋은 찬송가를 함께 들읍시다. 이건데요. 그래서 원래는 묵상 시간을 안 가지려고 하다가 왜냐하면 묵상 시간은 여러분이 이렇게 귀 기울이고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오늘 목표는 집중하지 않고 그냥 편안히 물 흐르듯이 듣는 거라 묵상 시간을 안 가지려다가 또 이 시간만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오늘도 묵상 시간 준비했습니다. 지금 함께하죠.

한가위 명절을 맞이해 고향으로 떠나는 이들과 다시 돌아오는 이들로 인한 차량 정체는 올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 피로 사회 속에서 타향살이에 지친 우리에게 돌아갈 곳이 있고 반겨주는 이가 있다는 사실은 큰 축복입니다. 고향은 그리움이자 위로와 힘을 주는 품과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슬프고 공허하다고 호소합니다. 오래된 상처로 인해 여전히 힘들기에 나는 아프다 하고,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고 마음에 큰 상처도 없지만 외로움 속에서 나는 슬프다 말합니다. 더 많이 일하고 성취했음에도 만족과 기쁨은 없고 무언가 중요한 게 빠져있는 듯한 삶을 살면서 영혼의 갈증을 호소하며 나는 공허하다 토로합니다.

이처럼 아프고 슬프고 공허한 우리에게 고향은 힘과 위로가 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본향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본향을 찾는 나그네라고 말씀합니다. 언젠가 나그네 인생을 마치면 주님의 품 안에서만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겠죠. 그러므로 지나친 소유와 염려, 불안을 내려놓고 본향을 바라보며 행장을 가볍게 하고 오늘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광영교회 서우성 목사님의 고향, 타향, 본향.

사실 오늘 같은 날은 라디오 볼륨을 줄이는 게더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라디오 속에서 나오는 음악 혹은 DJ의 말보다 가족의 목소리에 더귀 기울이는 게 중요한 날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볼륨을 작게 틀어놓더라도, 멀리서 희미하게 들리더라도, 아, 이 노래구나, 지금 이 노래가 나오고 있구나를 알수 있을 만한 그런 곡들.

MG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보험.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그린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위로와 힐링의 팝송으로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1부 닫습니다. 전주가 시작되자마자 몸이 들썩들썩일 거예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곡 타이어 옐로우 리본 라운드 올 옥트리 들으면서 1부 마치고요. 2부 들어주실 거죠? 라디오로는 못 듣습니다. CBS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조이포유 채널에서 7시에 2부 시작합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0: 홍순관의 노래 계절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기를. 앞부분의 가사 곡식이 너무나 굵게 자라 100명의 청년들이 빌 수도 없게 하고 100명의 처녀들이 나를 수도 없게 해달라는 것은 히말라야에 자리한 라다크의 씨 뿌리는 날의 민요입니다. 곡식이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히말라야 빙하뿐입니다. 네팔 빙하 쓰나미 희생자들에게 커다란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가 빙하를 지키고 빙하가 우리를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절을 지키고 계절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My Father's World 참 아름다워라. Jesus loves me, 예수 사랑하심은. 방금 흐른 곡 예수 사랑하심은을 부른 가수는 크리스틸레인이라는 사람인데요. 크리스틸레인이 이제 전문적인 가수의 길로 접어들게 된 계기가 뭐냐면

부엌에서 그녀가 일하면서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 소리를 남편이 듣고 당신 실력이 보통이 아닌데 노래 한번 시작해보는 게 어때? 이런 칭찬과 권유가 크리스티 레인의 가수로서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부엌에서 요리를 하거나 일할 때 콧노래가 나오기 쉽지 않은데 왜냐하면 힘드니까요. 아마 그녀가 그날 굉장히 기분이 좋은 상태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이제 가족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집안에 일이 많죠. 특히 우리 어머님들. 콧노래까지는 나오지 않더라도 그래도 가족들 맛있게 먹는 모습 보면서 많이 마음으로 흐뭇하실 것 같습니다. 9월 25일 금요일 추석날 아침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2부 시작했습니다.

명절날 아침 집에 배경음악으로 틀어놓으면 참 좋은 찬송가들 우리 함께하고 있는데요. 가정예배 드릴 때 우리가 자주 부르는 곡이잖아요. Come Thou Fount, 복의 근원 강림하사. 1부에서도 들었지만 그래도 2부에서 한 번 더 듣고 싶어서 다른 버전으로 함께했습니다. There comes to my heart,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Bringing in the ships, 새벽부터 우리. 배경음악으로 흐르기에 좋다는 건 크게 집중해 듣지 않아도 그냥 물 흐르듯이 들어도 이 곡이 뭔지 알고 또 그렇게 어렴풋이 들어도 좋은 곡이라는 뜻이겠죠. 네, 오늘 2부 묵상, 기도 묵상 시간은 쉬어가도록 하고요. 모레까지 그 자리에는 익숙한 CCM 찬양곡들 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티브 그린의 Household of Faith, 믿음의 가정 찬양하겠습니다.

꽃이 들어간 찬송들이었네요. 서울 마스터즈 현악 사중주단의 샤론의 꽃 예수, 최주열 색소폰 연주 I come to the garden alone,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었습니다. 추석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지금 2부 순서 흐르고 있고요. 명절에 꼭 들어야만 하는 곡, 이 노래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나죠.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 My Mother's Bible, 나의 사랑하는 책

My Mother's Bible, 나의 사랑하는 책이 마치 우리가 어머니 무릎을 베고 누워서 듣는 찬송이라면 Under His Wings,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는 아버지의 노래 같아요. 아버지가 자, 우리 아이들 내 품에 들어와 쉬어라. 그리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세상 속으로 당당히 나아가라 말씀해 주시는 소리 같습니다. 추석날 아침 함께한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여러분 오늘 분주하시겠지만 행복하게 지낼 준비 되셨죠? 내일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아픈 이를 위한 위로의 찬송들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쉴라 왈쉬의 God is so good, 좋으신 하나님 오늘의 끝곡이에요. 고맙습니다.

0: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남의 가정은 어쩜 저렇게 행복해 보일까, 완벽해 보일까 싶어도 사실 알고 보면 집집마다 그렇죠, 말 못할 속사정 하나씩은 다 있고요. 가진 게 많든 적든 뭐 배운 게 많든 그렇지 않든 자식들 걱정하고 또 가족 생각에 마음 쓰이는 건 다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말이 있나 봐요. 사람 사는 거 다 거기서 거기다.

명절을 맞아서 가족이라는 두 글자를 한번더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러니 저러니 해도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마음을 내려놓고 편히 쉴 수 있는 곳, 결국 내 가정, 내 가족이 아닌가 싶어요.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뭐 어떤 모습이든 끝까지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 바로 가족이겠죠? 바라기는 모처럼 만난 우리 가족, 또 친지, 친척들과 함께 기쁨과 사랑과 감사가 넘치고 또 하나님 은혜가 가득한 그런 풍성한 한가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추석 특집 둘째 날 오늘도 잘 오셨어요.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10월 25일 한가위 추석 명절 당일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은 마커스 가족이에요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자, 어제부터 이어진 이제 추석 연휴이고 민족의 대이동 통해서 가족으로 또 부모님께 고향으로 많은 분들 향하고 있고 이미 도착해서 반갑게 인사 나누고 있는 집도 있을 텐데요. 그 어느 때보다 좀 한가위 그런 말 있잖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딱 같아라. 예. 그렇게 유쾌하고 넉넉하게 그 안에 하나님 은혜가 좀 깃들어서 함께 좀 풍성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CCM 어제에 이어서 이틀간의 음악여행 추석 특집으로 꾸며드리고 있죠. 어제는 이동할 때 들으면 좋을 드라이브 CCM 우리가 만났다면, 자, 오늘은 추석 명절 가족과 함께 있을 때 같이 들으면 좋을 CCM, 패밀리 뮤직, 패밀리 CCM 어떤 곡이 있을지 저희가 또 챙겨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시간 동안 기대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세 곡 준비했습니다. 주나와 나,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찬송가 밴드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아, 이 곡은 그 명절 때 가족 예배 드리면 빠지지 않는 그런 찬송가 곡이죠. 올해도 아마 많은 그 가정에서 이 곡을 고백할 텐데 준비했고요. 김영범의 돌아서지 않으리까지 세 곡 나누고 스페셜 게스트 우리 김영범님 모실게요.

0: 자, 추석 특집 나흘간의 음악여행.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틀째 특집 방송 함께합니다. 오늘도 역시 곡 소개해 주실 찬양사역자 김영범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0: 네. 어제는 우리가 드라이브 CCM, 네. 뭐 새롭게 저는 접하는 곡도 있었고 굉장히 네. 좋은 그런 시간이었어요. 네. 열 곡을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1: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민하면서
0: 비유법입니다. 예, 여러분. 예. 아, 그렇게 어제 많은 또 분들께 좋은 곡들 전해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주제로 또 열 곡을 챙겨오셨나요?
1: 네, 오늘은 사실

0: 사실 뭐 이렇게 내용적인 것도 고민하긴 했는데 어쨌든 가족들이 함께 들으면서 좀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 얘기들, 좀 가족에 대한 얘기들을 좀 담으려고 애를 썼고요. 혹은
1: 네.
0: 이제 가족이 함께 부른 노래, 뭐 이런 노래들이 있습니다.
1: 아,
0: 그래서
1: 네.
0: 어제 같은 기승전결은 아닌데
1: 네.
0: 한곡한곡좀 가슴 따뜻하게 다가갈 곡들이라고 생각합니다.
1: 저희가 이 방송을 이제 사전으로 녹음을 해서 오늘 들려드리는 거고,
0: 네.
1: 영범님은 추석 당일 명절 때 어떻게 가족들을 만나러 가시나요?
0: 네, 이제 뭐 본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진 않는데, 네, 옆 군데에서 이제
1: 가깝네.
0: 네, 가까운데 이제 제가 차로 다니진 않아서 전철 타고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이제 강동구에서 송파구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한 40분? 뭐 서울은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본가 가서
1: 네.
0: 같이 식사하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1: 조카 또 엄청 예뻐하잖아요, 조카.
0: 네, 그
1: 조카 바보.
0: 요럴 때 이제 또 조카 오면 얼굴 보고 하는 건데
1: 예.
0: 별일은 없습니다.
1: 그냥 뭐 특별한 스케줄 없이 가족끼리 만나서
0: 네.
1: 식사 함께
0: 오히려
1: 하고.
0: 저는
1: 예.
0: 약간 서울이 이제 본가인 사람들 비슷할 것 같은데 조금 무료한 것 같아요.
1: 아, 그래. 뭐 장시간 이동하지도 않고 시간이 조금 남네?
0: 그러니까 어제 드라이브 특집할 때 드렸던
1: 예.
0: 말씀처럼 어릴 때는 이제 조부모님들이 이제 지방에 계시니까
1: 그렇죠.
0: 그렇게 내려갔었는데 이제 다 돌아가시고 나서 그냥 부모님 뵈러 가는 거는 그냥
1: 그러네.
0: 서울이라 그거 어때요?
1: 사실 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기다리는 시골 갈때 오래 걸리긴 하지만 우리가 또뭐 휴게소도 들러서
0: 그쵸?
1: 뭐도 먹고 요런 추억들이 또 있는데.
0: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겪은 지가 저도 오래돼 가고 있습니다. 좀 편하면서도 아쉬운 마음? 네, 그런 게 있네요.
1: 알겠습니다. 오늘 하지만 선곡해 오신 곡만큼은 굉장히 따뜻한 감성의 곡들.
0: 네.
1: 네. 자, 어떤 곡부터 만져볼까요?
0: 저 오늘은 그세곡두 곡으로 안 자르고
1: 네.
0: 조금 다르게 잘라서
1: 어떻게 들을까요?
0: 일단 한 곡을 좀 듣고
1: 아,
0: 와서
1: 한
0: 두
1: 곡을.
0: 곡 두고 그러면 좀더 내용이 맞을 것 같아서
1: 좋습니다.
0: 그래서 일단은 한곡 듣고 오실 텐데요. 최근에 발매된 곡 중에 제가 좀 감동 많이 받은 곡이에요. 그 시각장애인 중창단이고 한 30여 년, 33주년이 된 팀인데 소리보기라는 중창단.
1: 벌써 그렇게 됐어요?
0: 네, 이번에 6집이 9월에 발매가 됐는데
1: 예.
0: 음악 자체는 막 트렌디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앨범에 담겨진 고백들이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CCM 하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좀 적나라한 감성, 어떤 고민, 슬픔 이런 거 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자칫 또 거기에 이렇게 휘말리기가 쉽잖아요. 그렇다고 너무 모범답안처럼 감사해요, 난
1: 별로 안
0: 문제 없어요.
1: 좋아하잖아요.
0: 저 별로 안 좋아해요.
1: 예.
0: 그러니까 양극단에 대해서 필요도 하지만 아쉬울 때가 있는데 이분들의 음반을 들으면서 제가 많이 참 도전이 됐던 게 시각장애인의 삶, 장애인의 삶이라는 걸 기반으로 해서 이런 감사를 할수 있고 이런 고백을 할수 있구나.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예수의 시선이란 곡을 오늘 들어볼 텐데
1: 네.
0: 이런 몸으로 어떻게 살았나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1: 오, 진짜?
0: 야, 이런 가사를 써? 근데 이게
1: 본인의 고백인 거잖아요.
0: 그쵸.
1: 예.
0: 그러니까 비장애인들의 삶에서 이런 거라면 뭐 어떻게 나 같은 뭐 이렇게 생각할 텐데 아 이런 몸으로 어떻게 살았나.
1: 직접
0: 네,
1: 예.
0: 그러니까 훨씬 더 이렇게 확 다가왔었고
1: 네.
0: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온 가족이 모였는데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싸우거나 불평하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의 함께 하신 하나님 떠올리면서 감사함으로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서 소리보기에 예수의 시선 첫 곡으로 듣고 싶습니다.
1: 너무 좋습니다. 소리보기에 예수의 시선 함께 듣죠.

0: 자, 가족과 함께 들으면 좋을 CCM 첫 번째 곡 소리보기의 예수의 시선이었습니다. 약간 소리보기가 그 예수의 심장도 있었고 네. 약간 시리즈로 가는 건가요?
1: 그런 것 같아요.
0: 그런 것 같아.
1: 네. 근데 저 이제 작사하는 입장에서 네. 야 이런 가사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너무 좋았고, 예, 그러니까 예. 음악만 들으면 되게 흥겨운데.
0: 컨츄리풍.
1: 네, 컨츄리풍 예, 예. 잘 없죠 우리나라에.
0: 없죠, 없죠.
1: 네, 컨츄리풍 CCM 자체도 독특했는데, 예. 이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노래 안에 노랫말이 이런 깊이가 있구나. 그러니까 뭐 소위 이런 거죠. 이런 몸뚱아리를 어떻게 살았나 이런 거잖아요. 적나라하게. 아, 되게. 좋았어요. 인위적이지 않고 그분들의 삶이 반영된 고백이라서 네. 아, 감사하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더 많이 갖게 된 노래입니다.
0: 네. 첫 번째 곡이었고 네. 자, 두 번째 세 번째 곡이네요.
1: 두 곡을 좀 연달아 들을 텐데요. 한 곡은 2021년에 발매된 곡입니다. 벌써 5년 됐는데 브릿지 브라이드라고 여성 2인조 팀이에요. 네. 네, 노래를 딱 두 곡 내고 더 이상 안 나오고 있는데 아하. 여기에 이제 강영원 씨라는 이제 작곡자의 편곡자. 근데 여기서 작곡하신 건 아니고 편곡을 하셨고 그 나하나님이라고 예, 뮤지컬 뭐 위키드 이런 작품을 한 좀 대형 예. 그 뮤지컬 배우세요. 이렇게 2인조로 활동하시는데 마중이라는 노래를 오늘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노래도 역시 어제 소개해드린 거랑 비슷하게 이제 탕자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말 그 탕자가 돌아오길 기다리면서 계속 그 고대하는 그 마음이 아주 간절히 담겨 있어요. 예, 예. 근데 정말 뮤지컬 배우가 노래를 만드셔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듣다 보면 네. 뭔가 이렇게
0: 그려져.
1: 예, 막 연기하는 것 같고 그게 그려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 5년 지난 노래지만 이 노래를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셔서
0: 저도 몰랐어요 사실.
1: 네, 네. 이 노래 들으시면

0: 감동입니다. 이게 이제 물론 탕자 얘기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그 자식들이 이 명절 때 내려오기를 고대하고 계십니까?
1: 그렇죠.
0: 정말 산 거가 뭔데, 먼발치에서 우리 손주 왔구나, 우리 자식 왔구나, 이제 그런 마음을 좀 겸해서 듣고 싶었고요. 탕자 얘기 나온 김에, 물론 여러분들이 다 불효자식은 아니겠지만, 예, 탕자 얘기 하나 더.
1: 갑자기
0: 2023년도에 발매된 카우치오십의 회중 찬양이란 곡.
1: 이곡 신청곡으로도 종종 들어옵니다.
0: 네, 이 곡은 좀더 알려졌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렇게 두 곡이 탕자 관련된 아주 감동적인 노래 탑2라고 생각해요. 네, 카우치오십은 한동대 학생들로 구성됐던 팀이었고, 요즘은 팀이 예전과 좀 다르게 뭐 해체가 된건 아니겠지만 활동이 없어요. 한동안 막 뜨겁게 나오다가 말았는데, 한동대 학생은 아니지만 한동대 출신인 홍이삭 님께서 요 곡의 피처링으로 참여하신 곡입니다. 근데 요렇게 두 곡이, 야, 노래도 너무 좋고 잘 부르시고 딱 듣고 나면 이렇게 감동이 남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연이어서 듣고 싶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깊은 울림을 주는 두곡 함께 나누겠습니다. 브릿지 브라이드의 마중, 그리고 카우치월십의 회중 찬양.

0: 카우치월십의 회중 찬양 방금 들으셨고요. 앞서 브릿지 브라이드의 마중이라는 곡이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되게 가슴이 뭉클하고 약간 진짜 좀 눈물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요.
1: 두 곡 다 듣다 보면 예.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0: 진짜.
1: 야,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예. 막 이런 게 느껴져서.
0: 나 약간 방심하고 들었다가 지금.
1: 그러니까. 네, 눈이 촉촉하신데요.
0: 진짜. 예. 너무, 너무 좋은데요.
1: 이런 좋은 곡인데 몇 년이 지나도 모르시니까.
0: 영범님을 주기적으로 좀 모시든지 아니면 시신캠프.
1: 그 요 근처에 방을 좀 잡아주세요. 너무 멀어요.
0: 멀긴 해. 아, 자, 세 곡 들었는데 벌써 네. 뭐 감동이 뭐 밀려오고 있고요. 네. 1부에서 두 곡을 더 나누겠습니다. 어떤 네. 곡일까요?
1: 요거는 조금 더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곡인데요. 네. 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노래를 들어보려고 하고 두 분 다 좀 클래식 성악 기반으로 하는 노래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0: 네.
1: 첫 번째는 뭐 많이들 좋아하시죠. CBS에서 제 생각에는 매주 이분들의 노래가 안 나오는 주관이 없는 것 같아요. 남성 사중창 팀인 크룩스입니다.
0: 너무 좋아해 크룩스.
1: 네, 너무 좋죠.
0: 예.
1: 크룩스가 너무 좋은데 사실은 아쉬운 점은 대부분의 노래가 찬송가 리메이크 위주였어요.
0: 맞아요.
1: 이 간헐적으로 창작곡이 있긴 한데.
0: 오 마이 갓.
1: 네, 네. 최근에도 앨범이 예. 8월에 나왔습니다. 정규 이게 몇 집이야? 정규 3집인가 나왔는데
0: 네, 네.
1: 타이틀곡 듣고 아, 또 찬송가 하셨네.
0: 예.
1: 너무 좋은데 너무 아쉬운. 그러고 있다가 트랙을 딱 앨범을 열어봤더니
0: 네.
1: 1번, 6번 곡이 찬송가고
0: 와.
1: 2, 3, 4, 5 네 곡이 멤버 네 분이 하나씩 솔로로 하셨어요.
0: 창작곡이야.
1: 그래서 뭐 작사 참여 혹은 편곡 참여 이래서
0: 야, 이거는 이 정규 앨범을 다 들어봐야겠어요.
1: 네. 그래서 요 놓치기 쉬운 요 네. 정규 앨범 그리고 이제 네 분의 그 멤버가 각자의 고백을 하시니까 전 되게 귀했다고 생각하고요. 그중에서 한 곡만 네. 뽑아서 듣자면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요 멤버들 중에서 가장 비주얼이 인상적인 분이 계세요.
0: 아, 그런가요?
1: 네, 크룩스 안에서 이제 키아누 리브스 존윅 닮으신 분이 계세요. 예수님 닮으신.
0: 일단 수염이 이렇게. 인상적이.
1: 그래서 이렇게 까먹을 수 없는 인상의 이수철님입니다.
0: 네네.
1: 실제로 요 노래 말고 타이틀곡이었던 마귀들과 싸울지라 보면은 이렇게 AI로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0: 네.
1: 거기서 존윅처럼 막 총 쏘고 싸웁니다. 그래서 와 너무 웃겼어요. 그 곡은 그렇고 영상이.
0: 예.
1: 근데 요 곡은 웃음기 싹 뺀 나
0: 예.
1: 고백이란 곡인데요.
0: 네.
1: 개인적으로 너무 애정하는 곡. 이고요. 또 한 곡은 여러분 많이 아실 박종호 장로님이 네. 아주 먼 옛날에 부르셨던 곡을 2020년도에 테너인 장호영님께서 리메이크로 부르신 곡이에요.
0: 네.
1: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곡 자체는 익숙하실 텐데 조금 더 젊은 감각으로 들으실 수 있어서
0: 네.
1: 이렇게 두 곡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네. 크룩스의 나 장호영 하나님의 사랑은.

0: 장호영의 하나님의 사랑은 아, 그 옛 향수를 좀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1: 좋죠.
0: 예, 곡 오랜만에 또 들었고 크룩스의 나까지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벌써 1부 끝날 시간이에요. 지금 몇 곡 안 듣고 얘기 조금 한 것 같은데 예.
1: 시간 훅 잡아먹죠?
0: 훅 잡아먹었지만 저희의 못 나눈 얘기 또 나머지 다섯 곡은 2부에서 이어드릴게요. 1부 마지막 곡 We Love 하나님의 사랑이 듣고 2부에서 뵙죠.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긴장된 하루의 시작과 지친 하루의 끝에서 만나는 CBS 조이포유. 찬양 한 곡이 굳은 어깨를 풀어주고 말씀 한 구절이 오늘을 버틸 힘이 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CBS 조이포유는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길 위의 이웃과 함께합니다.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